운데요. 우리가 이 파란 하늘 영원히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가진 회상 중에 골랐는데요. 군악 다음에 이어 연주하는 세 곡,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들려드립니다.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가진 회상의 끝에 세 곡이죠.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감상하셨습니다. 정대석의 검고 연주였습니다. 오늘 절기상 백로이면서 한편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의 여섯 절기가 찾아오죠. 8월 7일이 입추였고요. 23일이 처서 하셨습니다. 정대석의 검고 연주였습니다. 오늘 절기상 백로이면서 한편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의 여섯 절기가 찾아오죠. 8월 7일이 입추였고요. 23일이 처서 그리고 오늘이 백로. 이 가을 세 번째 절기를 맞았고요. 이제 9월 23일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가 이때부터 밤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추분이죠. 10월 8일이면 찬 이슬 내리는 한로, 23일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까지 가면 가을의 여섯 절기가 마무리되고 11월 7일이 입동, 겨울 시작이죠. 이렇게 해서 가을 여섯 절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로절기 무렵에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 뭉게구름도 보기 좋은 즈음인데요. 그래서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지금 미세먼지로 오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기 오염을 유발시키는 건 자제하고 맑은 하늘을 지켜야 하지 않나 하는 운동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라는 의미도 있는 날이라서 오늘 백로절기와 함께 찾아온 푸른 하늘의 날, 그 파란 하늘 바라보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역금지름시조 창내고자 들어보려고 합니다. 창을 내고 싶다는 의미죠. 이 역금지름시조의 역금은 노랫말과 관련된 이름인데요. 사설이 많아서 촘촘하게 엮어 부른다는 뜻입니다. 장형시조를 노래하는 곡이라는 걸 제목에서 알 수 있고요. 또 역금지름시조의 지름이란 말은 소리를

있습니다. 오늘 엿금지름 시조 창내고자 들어보려고 합니다. 초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는 마음, 아마 무언가 답답한 일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초장이고요. 그리고 중장에 가면 창문의 여러 종류와 창을 만드는 다양한 도구를 쭉 늘어놓으면서 크나큰 장도리로 땅뚱땅뚱 눌러봐가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하고 좀 길게 노래합니다. 중장에서 여러 이름들을 나열하는데요. 그 부분은 마치 작가처럼 일정한 세박 계열의 장단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하면서 왜 창문을 내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도 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1958년에 연주된 수제천을 이 시대에 재현해서 무대에 올린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9월 21일 한국문화의 집에서 열린 음악 감상회 첫 곡으로 연주됐던 1958년 당시 국립국악원 악사들이 연주한 수제천을 몇몇 연주자들이 듣고는 참 신선하다.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 곡을 재현해 보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고요. 실제 당시 수제천을 복원 연주한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대금 연주자 이영섭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연주자가 함께 참여한 프로젝트의 결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장구의 점고의 위치도 현행의 것과는 달라서 느낌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그런 지점 감안해 보시면서 음악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58년 수제천 듣겠습니다. 이영섭의 소금, 김철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졸한 멋이 있는 그런 음악이죠. 1958년에 연주됐던 수제천을 재현해서 연주한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영섭의 소금, 김철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안성우의 장구장, 안성우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춤추는 나비입니다. 이 곡의 시조시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여성 시인, 송이라는 이가 지은 시조시입니다. 송이와 해주유생, 박준환 사이의 이를 노래한 건데요. 꽃을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를 보고 방긋 웃는 꽃을 보고 저 둘의 사랑이 절절히 오는데 왜 우리의 사랑은 가고 오지 않나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랫말 읽어볼게요.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듣겠습니다.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입니다.

0: 가야금 즉흥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재 명의는 여러 악기의 일가를 이룬 분인데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이시죠. 그리고 해금의 명인 가야금, 또 철가야금, 작곡에도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오늘은 가야금 즉흥시나위까지 연주를 하셨는데요. 진정한 예인의 모습을 갖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어사가 본관사또 생신에 참여를 했죠. 그때에 동시에 어사또 비관이 전해집니다. 어사또 비관을 살펴본 이후 동원이 들썩들썩합니다. 이때 잔치판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내용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어사출도 대목 듣겠는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 어사또가 본관사또 생신 잔치날 참석을 하였구나.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그때 옆에 파리폰 사람 하나 질청에 달려 들어와 무슨 문서 내어놓고 말없이 나가거늘 아전들이 들고 보니 어사또 비관이라. 아전들이 질색하여 동원에 달려 들어와 어사또 비관 올리오. 올려놓으니 좌상에 모인 수령내는 혼이 없고 본관은 비관을 피워보라 할지 없던 수전증이 절로 생기겠다. 남은 부사 진집 개탁이라 허였거늘 또 떼어보니 허였으되 본부 수리의 각 장색 진휠 감색 착가 뇌수호고 거행 형리 성명을 삭직 보래 의당사라. 이리 되어 어사 출도를 붙이는니 동원이에 들썩들썩 각청에 뒤로굴째 본부 수리 각 장색 진을 검색 착한 뒤수호고 거행 형리 성명을 보완현호 삼공연 부르고 삼행소 불러라 귀선 고량을 신치코고

날씨가 딱이 툭 거진한다 백일백년 젠동 오고 여름날이 불이 붙다 가삼이 다 타는 거네. 가급수령에 너걸 잃고 당근 바람 벗은 발로 태소읍으로 나르라면 통일한 공산계 급창 당근 조사를 실근 달아날 적은 봉영장 통이 읽고 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고사 가서 읽고 방석 쓰고 달아나고 손창문서 당근 읽고 화관 쓰고 달아나고

0: 닮이지 없어지는 상투지고 나를 하면 난리 났다. 수양보이 잔치 좌중할 방치로 바수런데 금병 소병 산소병과 소심자 괴자쌈과 양치에 대한 토기 쟁반 접시 대합 솔병 후다닥 쟁근 맹근황 쟁
1: 한수
0: 가문구 가야금 양금액금 생황탄소 피리첫대 북장고 산산이 풋성을 짓죠. 춤추던 기생들은 팔벌린 채 나를 하고 관비는 밥상 열고 물통 이고 늘어구며 사또님 세수 잡수시오. 멍석하게 조절을 못 그러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 이리 무거우냐. 이길 콤방성마다 옆에 끼고 멍석하게 조절을 못 그러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 이리 무거우냐. 사정 나발 길고 주먹 쥐고 홍해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빠른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해금산조 들으셨는데요. 김선구의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한 곡 듣겠습니다. 창부타령인데요. 오늘은 김혜란, 이춘희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한 분야에 깊이 빠질수록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머물러 있던 곳에서 벗어나 낯설게 보는 것인데요. 익숙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우리 전통을 경청하면서도 전통에서 벗어나 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온 분입니다. 원일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워낙에 타이틀이 길어요. 우리 원일 감독님. 근데 국악방송을 네. 오랫동안 청취해 오신 분들은 이 원일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들으셨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곡가이시기도 하고 지휘자이기도 하고 예술감독으로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시면서 또 개인 창작 활동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국가 행사에 예술감독을 맡고 계시고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로서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문화시대를 맡은 지 지금 한 5개월 차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의 많은 이야기 속에 원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도대체 만나보자. 너무 네. 궁금하다 하고 오늘 네.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요즘 엄청 바쁘시죠?
1: 예, 이제 다가오는 축제들이 있는데 그걸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이라고 네. 영암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이 네, 네. 이제 곧 닥치고요. 예. 그다음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에서 열리는 X뮤직 페스티벌이 10월 1, 2, 3, 4인데 네. 그것도 곧이라서
0: 가을에 엄청 네. 뭐 그 공연이 많네요.
1: 네, 그걸 다 이미 그 라인업이나 프로그램들은 다 끝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네. 체크하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오늘 또 문화시대에 이렇게 또 홍보를 하시고. 예. 아 근데 워낙 우리 원일 감독님은 이 공간하고는 너무나 친숙하시죠. 진행도 하시기도 하셨고.
1: 네, 여기서 주말마다 예. 원일의 여시야문이라고 네. 하는 프로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예술가들을 만났던 게 지금도. 너무 그 좋은 기억이고 가끔 네. 이렇게 업로드된 걸 보더라도 그때 참 저렇게 나름 열심히 했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0: 아 그럼 어디 여기 오늘 자리를 좀 바꿔야 되는 건가요?
1: 아닙니다.
0: 오늘은 이제 네 하시는 일을 좀 소개하시는 걸로.
1: 네.
0: 아니 뭐 앞으로 10월에 9월에 당장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만 이미 7월에도 큰 행사를 한번 치르셨잖아요.
1: 네. 네.
0: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행사 총감독을 맡으시면서 개회식, 폐회식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행사를 치를 때는 전 세계인들이 어쨌든 한국에 모이는 거니까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네, 네. 또 세계적인 이게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 같지만 네. 한국적이면서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보편성을 담아야 네. 공연이 되게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1: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라 그럴까요?
0: 네.
1: 그런 거에 걸맞게 아마 이번에 그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입한 지 36년 만인가 하다던데
0: 네. 네.
1: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제 세계적인 그 유네스코 총회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열린 건데 저는 지금 한국의 그 어떤 유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이나 우리 전통을 바라보는 또 자연을 바라보는 그 작곡가 강준일 선생님 작품 중에 내 나라 금수강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0: 네.
1: 그 말처럼 지금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유산이나 전통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예전하고 많이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이나 우리 전통을 바라보는 또 자연을 바라보는 그 작곡가 강준일 선생님 작품 중에 내 나라 금수강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0: 네.
1: 그 말처럼 지금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유산이나 전통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0: 네.
1: 훨씬 자부심이 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것에 대한

0: 어떤 자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와중에 열린 그런 행사라서 세계인들도 더 이 공연에서 보여지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의미들이나 맥락을 더 쉽게 이해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리고
0: 더
1: 마음을 열고 보게 됐겠죠.
0: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그 요즘 K컬처가 영향이 많이 있겠죠. 네.
0: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그 경복궁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작을 오프닝을 수문장으로 네. 했단 말이에요. 교체식으로.
1: 네네.
0: 근데 이제 화요일 날은 경복궁이 그 정비를 하느라고

0: 뭐 이런 큰 행사 막 연출 감독하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로만 또 알고 있지만 사실은 워낙 창작자이고 연주자 활동을 또 먼저 시작을 하셨으니까 풀이, 바람꽃 이런 팀에서 그렇게 활동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그 전에도 뭐 평창 동계올림픽, 전국체전 또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 다양한 프로젝트 다양한 팀과의 협업 이런 것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 어딘가에서 본인을 소개하실 일이 여전히 그래도 있으실 텐데 좀 쑥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너무 그 세월이 좀 길기도 해서. 근데 나는 스스로 어떤 예술인이다라고 자각하고 계신가요?
1: 그거를 잘할수 있는 예술가가 있나? 저는 그냥 제가 호기심이 좀 많고,
0: 예.
1: 그다음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럴까요?
0: 네.
1: 그리고 오랜 시간을 영화 감독을 꿈꿨던 사람으로서 수많은 영화를 봤던, 그리고 만들고자 이렇게 써놨던 많은 시놉시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전통을 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종합시키고 연결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번 X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X처럼
0: 네.
1: X가 믹스라는 말도 있고 크로스라는 뜻도 있잖아요.
0: 네, 광주에서 열리게 될.
1: 예.
0: 예.
1: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장르와 음악 안에서도 장르와
0: 네.
1: 사운드를 이렇게 융합시키는 그런 예술가라고 할까요?
0: 아, 완벽한데요? 그러면
1: 아, 그래요?
0: 그 모든 장르의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그럼 기본적으로 있으시겠네요. 융합을
1: 그럼요.
0: 하려면.
1: 예.
0: 예.
1: 가장 큰 호기심은 소리에 대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저는 음악 자체를 음악으로서 이렇게 저한테 다가온 게 아니라 소리로서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0: 아,
1: 그래서 자연
0: 네.

0: 있고 새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생겨날 때 너무 재밌고 그런 것이 창조된다고 확신될 때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그런 맛을 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1: 네,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걸 생각하니까.
0: 네.
1: 아니, 저는 원일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 아,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함께 그 무대에 올리는 분이시면 굉장히 그 고독하게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아, 조금 뭐랄까요? 소위 요즘 MBTI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I 성향의

0: 시대의 요구나 그 감각에 맞게 변형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끊임없이 받으실 거고 스스로도 질문을 던지셨을 텐데 답을 구하셨나요?
1: 예, 그거는 생각보다 일찍 저에 대한 정의를 제가 스스로 내려서 활동을 해왔던 편이에요.
0: 네.
1: 저는 제가 했던 공연 중에 전통 음악을
0: 예.
1: 그대로 재현했던 공연은 거의 없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제가 이수자 발표를 할 때나
0: 네.
1: 가끔 그런 걸 빼고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했던 어떤 공연에서는 다 창작을 하면서 나아갔던 방향에서의 전통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0: 네.
1: 들어오느냐가 문제였지, 전통 음악 자체가 그대로 공연되는 것은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창작자의 노선에 있었고 그
0: 네.
1: 길을 계속 걸어왔었고, 그러면서 반대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통 음악 자체의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전통 음악계라고 하는 전통 음악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0: 네.
1: 어떤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할수 있겠구나. 역시 마찬가지로 창작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은 문제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문제 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0: 네.
1: 것들을 오히려 창작자의 길에서 서면서 전통 음악의 문제점이나 창작의 문제점들을 다시 바라보게 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던 것
0: 그 처음 그 시도를 하실 때 진짜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계시는 전통 음악 하신 예술가도 있었을 것이고,
1: 같아요. 네.
0: 아, 우리가 이렇게 매몰된 우리의 음악인으로 살 수는 없지. 어쨌든 이걸 유지를 해 가려면 조금 변화가 필요해 하는 음악하신 예술가도 있었을 것이고, 아, 우리가 이렇게 매몰된 우리의 음악인으로 살 수는 없지. 어쨌든 이걸 유지를 해 가려면 조금 변화가 필요해 하는 측도 있었을 텐데, 그런 뭐 공격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의견을 받으셨을 때좀 곤란하시거나 당황스럽지는 않으셨어요?
1: 네. 상당히 곤란하기도 했고 고민도 많이
0: 예.
1: 했었는데, 그렇지만 다 같이 똑같은 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누군가는 제가 이제 활동하고 고민하던 시기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때 가장 젊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다고 할수 있는데, 그때 제 스스로 선택했던 어떤 단어가 뭉치면 죽고 해치면 산다.
0: 예.
1: 전통 쪽에서는 오히려
0: 네.
1: 좀 해치는 방향에서 게릴라처럼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그때도 했었고,
0: 네.
1: 그래서 활동했던 팀이 프리라는 팀이었거든요. 프리는 다 같이 사물놀이를 막 융성했었을 때, 사물놀이가 이렇게 막 여러 젊은 팀들이 나와서 그 원조 사물놀이를 다 흉내내고 있었어요.

0: 흐른다는 것은 썩지 않는다. 늘 변화해야 된다. 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조 자체가 도울 선생님도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나온 컨템포러리, 20세기에 나온 컨템포러리 음악이라고 이걸 전통 음악 장르에 묶으면 안 된다. 이제 네. 이런 인식이 있으시거든요.
1: 네, 네.
0: 저도 거기에 동의를

0: 개막 공연은 또 얼마나 화려할까요? 어떤 아티스트가 준비하고 있나요?
1: 개막 공연은 화려하지 않고요.
0: 화려하지 않습니까?
1: 진지합니다.
0: 아, 진지합니까? 네.
1: 키라라가 올해의 아티스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0: 네, 키라라가 지금 막
1: 네,
0: 전자음악으로 요즘에
1: 키라라.
0: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네,
1: 그렇죠.
0: 뮤지션이죠.
1: 전 세계적으로. 올해 특히 후지락

0: 나흘 동안 꾸릴지 아이디어를 내셨기 때문에 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없겠지만 가장 기대되는 혹시 뭐 프로그램이나 공연이 있으실까요?
1: 제가 이제 일단 기본 아티스트가 자기 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워낙 팬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저희 엑스뮤직 페스티벌에서 특별히 프로듀싱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수 있어요. 큐레이션을 유도를 해서 슈다이와 차지스가 몸플레이라고 하는 댄스 팀하고 같이 오거든요. 이거는 저희 페스티벌에서만 볼수
0: 처음
1: 있는.
0: 네.
1: 그러니까 추다의 처지스 워낙 유명한데
0: 그럼요.
1: 댄서들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거 되게 재밌고요.
0: 오.
1: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바로크 음악과 정말이시 음악
0: 예.
1: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0: 상상.
1: 고귀한 사운드라고 할까요?
0: 네.
1: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라인업 중에서 가장 세계적인 레벨에 도달해 있는 그룹 소프 퍼커션 그냥 타악 팀이 아니라 엄청나게 현

0: 라는 네. 사람에 대한 아티스트에 대한 궁금증이 또 하나 남는데 지난 2022년에 국악 관현악에 대한 사유를 디오니소스 로봇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선보였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이 작품을 또 새로운 버전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작품이고 또 어떤 변화가 시도되는지.
1: 네, 디오니소스 로봇은 통영 국제 음악 재단에서 위촉을 받아서 거기서 세계 초연을 했고요.
0: 네.
1: 그때가 코로나가 막 이제 물러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0: 그러면서 몰두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현재.
1: 네. 네.
0: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현재 저를 괴롭히고 몰아붙이는 그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1: 아, 새롭게 이제 나올 작품에 대한
0: 네, 내년에
1: 건가요? 내년에
0: 올려야 되는 작품인데요.

0: 그런 느낌을 받는데 넓은 세계를 다 경험하고 다시 이제 뿌리로 뭔가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 혹은 질문 이런 걸 동시에 느끼기도 할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날 전통음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영상과 음악과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현대인들에게 전통음악이라는 게 어떻게 맞닿고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 글쎄요, 제가 감히 주제넘게 그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고요. 다들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0: 네.
1: 다만 이제 제도권에 있는 그 공공 단체들의 어떤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더 많은 책임감과 그런 걸 느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것이,
0: 네.
1: 요즘에는 개개인의 프리랜서 예술가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수준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공공 단체들의 역할이나 그 예술적 그 수준, 이것들이 웬만해서는 일반인들의 기대를 이렇게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테니, 훨씬,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통 음악계 전체를 상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좀더 책임감과 어떤 그 음악적인 예술적인 수준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0: 네.
1: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동시에
0: 네.
1: 너나 잘해 이런 얘기가 돌아오네요.
0: 아니,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아니, 그러면,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요.
1: 어머머머, 30분
0: 어머머머예요.
1: 더 하셔야죠.
0: 진짜. 그럴세 말이에요. 근데 뒤에 또 우리 다른 프로그램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짧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소망? 네.
1: 저는 요즘에 소망이 크게 없고요.
0: 예.
1: 많은 것들을 좀 놓고 한 작품을 깊이 오랫동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0: 네.

처서와 추분 사이에 들어 가을 기운이 완전히 깊어지는 때.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15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이 무렵이 되면 밤사이 기온이 부쩍 내려가면서 풀림마다 동글동글 투명한 이슬이 맺히곤 하는데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진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옛사람들은 백로가 지나면 기러기가 찾아오고 제비는 강남으로 돌아가며 산새들도 겨울채비를 시작한다고 여겼고요. 여름에 무더위와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으로 맑고 쾌청한 가을날이 찾아오는 반가운 신호이기도 하죠. 풀잎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맑은 이슬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도 맑고 깨끗한 가을 기운이 깃들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숨의 연주로 안개 속 나무를 바라보며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마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영영 가시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더위도 절기 따라 거짓말처럼 가라앉고요.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이슬 맺히고 가을이 깊어가는 이런 때가 왔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변한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져요. 여름 내내 정말 애쓰셨죠? 그런 스스로에게 숨 돌릴 여유를 건네면서 지나온 시간을 차분히 고르고 가다듬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가을을 알리는 이 절기에 주변 분들에게 안부를 건네면서 한 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고래아의 노래와 연주로 비야 비야 전해드릴게요.

고래야의 노래와 연주로 비야 비야 전해드렸어요. 백로에 비가 오면 심리 천석을 늘린다라고 해서 이 무렵에 내리는 비를 풍년의 징조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야 비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르는 마루 월요일 여러분의 문자 한번 볼까요? 김인설님께서 아침 저녁 춥더라고요 하셨는데 이제 제법 추워졌어요. 근데 저녁에는 이제 좀 쌀쌀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창문 닫고 자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그런데 많이 춥지는 않아서 딱 좋다. 창문 한 3분의 1 정도 열어놓으면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시간 지날수록 더 추워지겠죠. 지금의 아침 저녁 기온이 딱 좋더라고요. 네, 물론 낮에는 아직 여름인데 이렇게 이제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또 건강 챙겨야 되는 때가 왔어요. 이제 뭐 여름 이불도 정리해야 하고 옷도 선풍기도 뭐 하나씩 이제 들여놓을 때가 오겠죠. 이렇게 챙길 물건만큼이나 여러분의 마음도 자칫 쓸쓸해지지 않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642님께서 하늘은 파랗게 더 높아 보이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주고 곡식과 과일 잘 익고 여물으라고 햇볕은 따갑고 기분 좋게 이렇게 또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은 더 곱고 행복한 음악마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낮 시간에는 아직은 해가 뜨겁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6642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또 그 수확해야 할 과일과 곡식이 나머지 잘 익어가는 시기가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기 또한 꼭 필요한 거죠. 0750님께서 보리밥하고 순살 고등어 구이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6642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또 그 수확해야 할 과일과 곡식이 나머지 잘 익어가는 시기가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기 또한 꼭 필요한 거죠. 0750님께서 보리밥하고 순살 고등어 구이하고 카레하고 밥 먹고 있습니다. 라고. 와, 메뉴 딱 좋은데요. 저는 사실 카레 있으면

정말 중요한 곳에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법.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 시절의 맹인 명과학 교육과 관직 하사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문자 전달하고 싶으실 때는 이 번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번의 그날은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 시절의 맹인 명과학 교육과 관직 하사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문자 전달하고 싶으실 때는 이 번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번인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말 어떻게

두달빛의 노래와 연주로 Let Me Fly 전해드렸어요. 두꺼비님께서 매미는 가고요. 귀뚜라미가 왔어요. 매미야, 건강히 잘 지내고 내년에 우리 만나자 하시면서 계절 따라 찾아오는 곤충들 어찌 알고 찾아오는지 참 궁금하시다고.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저도 며칠 전부터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창문을 이렇게 쫙 내리잖아요. 귀뚜라미 소리가 점점 이제 커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낮 시간에 매미 소리가 살짝 나긴 하는데 와 이제는 기운이 많이 빠졌구나. 그 대신 저녁에 귀뚜라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소리들에 계절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또 느낌을 받게 되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아리수의 노래 준비했어요. 지게 목발소리 감상해 보시죠.

옛말에 네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 네가 있다라고 했다. 우리는 항상 경험을 책임지며 살아간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삶의 일부다. 당신의 상황에 책임이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불행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왜냐면 살면서 맞닥뜨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신 자신이다. 당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불행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왜냐면 살면서 맞닥뜨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언제나 당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 중에 하나예요. 각종 매체에 꾸준히 칼럼을 기고하면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작가죠. 출근길에 신호가 계속 걸려서 지각을 했다거나 큰맘 먹고 차려입은 날 하필 옷에 음료를 쏟으면 괜히 온종일 기분을 망치고 신경이 쓰이곤 하죠. 돌아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혼자 억울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차피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소소한 해프닝이나 실수는 피할 수 없는 법인데요. 그럴 때마다 끙끙 앓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가볍게 털어내는 마음 그리고 내 선택과 기분을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이 우리의 일상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되는 대로 조금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마음의 짐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과 함께 해봤습니다. 1178님께서 오늘 한옥 찻집 들으면서 스스로 언제나 선택하지만 그만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내가 그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닌 별천지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불꽃 축제. 저도 언제 한번 현장에서 꼭 보고 싶네요. 1178님께서 지난주 일요일 여는 말 들으면서 작가님의 관찰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봉이 김선달 시작해서 구매해서 마시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에 평소 지나칠 수 있는 물건들까지 그 여는 말 듣고 나면 한 번씩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모든 것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아요. 내 작가라는 이제 어떤 계속 글을 써야 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또 어떤 것이든 의미를 연결해서 글로 만들어내는 이게 저는 능력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작가는 그런 거 보면 참 생각의 힘이 크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관찰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네, 1178님께서도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보실 때 유난히 더 깊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막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또 글쓰기가 시작되는 거 아닐까. 작은 것부터 이렇게 메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쓰기가 차곡차곡 또 쌓여 나간다고 하잖아요. 1178님도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2부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준비되어 있어요. 조선시대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세종대왕 시절의 맹인 명과학 교육과 관직 하사에 관한 이야기 오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강가에서라는 곡 다음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용혜원 시인의 시를 노래한 곡인데요. 슬픔과 허무함, 그리고 작지만 강한 설레임 등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강가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사랑과 인생의 허탈함을 그린 곡. 소울지기의 노래로 강가에서 감상하고 올게요.

6시간은 좋게 흘렀을 텐데 그중 진짜 당신을 위한 시간은 몇 분이었는가? 아,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아요? 바쁘게 시간에 쫓기듯 밥을 먹고 쉴 때는 일 생각을 막상 일할 때는 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명 16시간은 좋게 흘렀을 텐데 그중 진짜 당신을 위한 시간은 몇 분이었는가? 아,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아요? 바쁘게 시간에 쫓기듯 밥을 먹고 쉴 때는 일 생각을 막상 일할 때는 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글도 이어져요. 곳간에 곡식이 줄면 우리는 즉시 알아차린다. 금고에 돈이 새면 잠을 못 이룬다. 그런데 시간은 매일 새어나가는데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참 그러네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통장 잔고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매일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너그러워지다 못해서 무덤덤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남은 하루만큼은 단 몇 분만이라도 좋아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7208님께서 봄과 가을 좋아하신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봄과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죠. 비아트리오의 연주로 꽃의 왈츠 전해드립니다.

비아트리오의 연주였어요. 꽃의 왈츠 듣고 왔습니다. 아, 이제 겨울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가을에 피는 꽃들도 많잖아요. 뭐 국화부터 시작해서 그 꽃들 정말 꽃이 춤추듯 왈츠 춤 추는 듯한 그 모습으로 예쁘게 좀 바라봐줘야겠네요. 퓨전 국악 이어랑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Play with

글자도 보이지 않을 텐데 어찌 배우고 익힌단 말인가? 하루는 입에서 입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틀은 산대를 만지며 머릿속으로 외워 익힌다고 하네. 해서 일부러 젊고 영리한 이들로만 뽑았다지? 장애가 있다 해서 방치하지 않고 구품 관직까지 내리신다니, 야, 우리 전하의 해안은 진실로 멀리까지 미치는구만.

실록의 기록을 보면 소질이 있는 이들에게 학문의 기회를 열어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점자도 없던 시절에 입에서 입으로 학문을 전하고 손끝으로 셈을 익히면서 사흘마다 모여 공부했던 그 열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울림을 주는데요. 단순한 동정이나 시혜를 넘어서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필요한 쓰임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그 지혜가 돋보이죠. 이 타인의 한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먼저 바라봐주는 시선.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세종대왕 시절의 맹인 명과학 교육과 관직 하사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이준호 작곡의 생황독주 풍향 감상할 텐데요. 조선시대 음악기관인 장학원의 시각장애인 악사를 관현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인, 양인 할 것 없이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악사로 선발해서 국가의 악사, 음악가로 활동하게 하고 관직을 수여했는데요. 이런 조선시대 전통을 재현하고자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이 2011년에 창단했습니다.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문종석의 생황, 이진용의 피아노 연주로 생황독주 풍향 감상해 보시죠.

이준호 작곡의 생황독주 풍향 전해드렸어요.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문종석의 생황, 이진용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6244님께서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에 시원하더라고요. 가을이 가까워진 듯해요. 이제 가을꽃도 곧 피겠죠? 라고 하셨는데 어우, 가을꽃, 구절초, 국화, 코스모스 이제 볼 일만 남았네요. 그러시면서 모두 다 꽃이야 청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어나는 시기도 이름도 생김새도 모두 다르지만 모두가 꽃이라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노래한 곡이에요. 성다경 어린이의 노래로 모두 다 꽃이야 끝곡으로 감상하시죠.

오늘이 절기상 백로이기도 하지만 유엔이 제정한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이 국제사회에 직접 제안해서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나누는 뜻깊은 날인데요.

이런 소소한 관심과 노력이 모일 때 우리의 하늘도 비로소 맑은 빛을 찾게 될 거예요. 오늘 남은 하루는요, 잠시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다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폐,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전통의 매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세한 프로그램과 공연 일정, 남산골 한옥마을과 서울 남산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오랜 전통을 오늘의 무대에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전주에선 국립무형유산원의 상설 공연 이수자전 9월 무대가 펼쳐집니다. 9월 12일과 19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인데요. 9월 12일엔 가곡 이수자 이희재와 판소리 이수자 신진원이 함께하는 창작 소리극 리진 가가 무대에 오릅니다. 9월 19일엔 처용무와 진주건무 이수자 이하경의 장구전 처용의 울림 5개의 궤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 연희를 새롭게 풀어낸 신명나는 무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상주연희단 매개 기획공연 K판 연희 한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김천시립문화회관, 9월 17일 목요일 영천시민회관, 10월 17일 토요일엔 상주문화회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가을을 맞아 남원과 진도에서 우리 소리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공연 소식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남원에선 국립민속국악원의 2016 K국악 스테이지가 9월 12일과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예음원에서 펼쳐집니다.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의 개성과 기량을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종합 악가무 공연을 시작으로 판소리 연창과 전통 무용, 기악 독주 등 다양한 민속 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도에서도 같은 날 토요일 오후 3시에 국립남도국악원의 공연이 열립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국악이 좋다인데요. 9월 12일엔 이북 5도 무형유산 평안도 배뱅이굿 보유자 박정욱 명창이 배뱅이굿을 완창으로 선보인다고 하니 재담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매력을 만날 수 있겠고요. 9월 19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도에선 국립남도국악원의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가 9월부터 10월까지 진도 옥주골 창작소에서 열리는데요.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전문가의 해설과

0: 이 바람 때문에 지난 수요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한 예인선 실종자가 수색 작업이 지금 난항 중이라고 합니다.
1: 아,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종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0: 맞습니다.
1: 전어도 있잖아요, 전어.
0: 아, 전어, 가을 전어.
1: 그렇죠.
0: 그렇죠. 그거 네. 이제 횟집에 전어 출시.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가을이죠.
1: 가을이죠. 그죠? 진짜 그죠? 가을인 거죠.
0: 구이로도 먹고 네. 이제 뭐 회로도 먹고 하니까.
1: 아, 감이 보여야 돼요, 감.
0: 감.
1: 감.
0: 밤.
1: 밤. 얘네들.
0: 그쵸. 어. 예.

0: 안양년의 소리로 들국화 듣고 왔습니다.
1: 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을의 기준 이쯤 돼야, 요 정도는 돼야 가을이다. 네. 다양하게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네.
1: 5419님 아직은 땀이 좀 나지 않나요? 스카프 스카프 해도 땀이 안 나야 저는 가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낮에는 땀이 나죠.
0: 더워요.
1: 스카프 안 해도 아직 땀이 납니다.
0: 막 이렇게 아직은 커피 커피를 봤을 때 이제는 아이스 말고 좀 따뜻한 걸로 먹어야 되나? 약간 이럴 때 이제 가을인 것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0: 지금은 아직은 아이스가 좀 더 땡기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낮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7843님 긴팔을 입을 정도라 가을이라 생각돼요.
0: 긴팔.
1: 네, 긴팔을 입어야 논두렁에 누런 벼가 익어갈 때 가을이 온 기분이 듭니다.
0: 아, 그렇죠.
1: 이건 진짜 맞죠.
0: 그렇죠, 그렇죠.
1: 가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게 바로 누런 벼죠.
0: 그렇죠.
1: 누런 들녘이 촥
0: 황금빛일 때.
1: 때. 맞아요.
0: 그때 아 그래
1: 완전한 가을이구나.
0: 가득 찼네 가을이. 네, 네. 그럴 때 느끼죠.
1: 그렇죠.
0: 7527님께서 재채기에 콧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은 가을이 왔나 보다 합니다. 지긋지긋한 여름에 비염 하시면서.
1: 이것도 완전 공감할 수 있어요.
0: 완전 공감하죠.
1: 저희 집에도 이제 둘이나 있어요. 비염을 닳고.
0: 누구?
1: 저 아니면 와이프랑 이제
0: 애기.
1: 아들이죠. 둘이 이제 콧물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0: 아하.
1: 아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때는 진짜 어쩔 수 다 돌아요. 가족이 한 명 걸리면 그냥
1: 아니 비염.
0: 아 비염도.
1: 네 비염.
0: 에 감기도 그렇고 감기도 싹 한번 돌고 그런 것 같습니다. 2323님께서 어제요 모기가 제 손을 빨아먹고 있길래 요놈 하고 죽으라고 손을 뻗었더니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2부는 잠시 뒤에 또 들어올 테니까.
1: 아, 그 다음 스토리가 아직 없어요?
0: 네.
1: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0: 요놈! 하고 손을 뻗었대요.
1: 네.
0: 거기까지만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1: 궁금하네.
0: 네, 거의 드라마 작가이십니다.
1: 아, 왔습니다.
0: 뻗었더니요. 여기까지 왔죠. 모기가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내 몸에 당신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해서 못 죽였습니다.
1: 스토리텔링 하셨네요.
0: 여기까지. 이제 완전히.
1: 아, 모기가 그랬어요. 아저씨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 모기가.
0: 제발.
1: 예.
0: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 죽는다.
1: 내 몸에 지금 당신 피가 흐르고 있다.
0: 그래서
1: 우리는 동체다.
0: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1: 아이고 재밌었어요. 꽈배기님.
0: 네.
1: 저도 발라드가 귀에 착착 감길 때 아 가을이다 싶습니다. 아 그렇죠.
0: 신기해요.
1: 촉촉한 곡들이 귀에 엉키고 마음에 굴러다닐 때.
0: 맞아요.
1: 아 가을이구나.
0: 그렇게 막 여름에는 막 막 비트가 빠르고
1: 네.
0: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이 그렇게 땡겼고
1: 네.
0: 발라드는 어우 막 이랬었는데
1: 네.
0: 이제 정반대가 된 것 같아요.
1: 여름에 발라드 들으면 덥죠.
0: 이상해요. 진짜
1: 뭔가 기분이. 좀 더운데 맞아요. 가을에는 스산할 때
0: 맞습니다.
1: 정말 잘 어울립니다.
0: 네.
1: 649 하나님 건강 염려증 우리 아버지께서 생강차를 찾기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가 가을입니다.
0: 아하.
1: 그렇죠. 생강차도 땡깁니다.
0: 생강청 뭐 이렇게 하나씩 꺼내시고
1: 네.
0: 그럴 때가 이제 아하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1: 이거는 생강 안 담그세요?
0: 이제 저희는 이제 구매해서 먹는 걸로 결정.
1: 아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0: 집에 이제 아직 남은 것도 있고. 네. 지금 와이프가 또 뭐 이래저래 좀 바쁘다 보니까.
1: 네. 작년에는 제가 생강청이었나 차였나?
0: 네.
1: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0: 올해도 한번 이렇게 돌릴 생각은?
1: 아 작년에 제가 했으니까 올해는 또 생활식 한번 돌려야죠. 우리 제작진들한테.
0: 그런가요?
1: 네.
0: 아하, 알겠습니다.
1: 자, 또 보겠습니다.
0: 네네네.
1: 8288님 저는 어느 순간 따뜻한 커피나 국물이 생각나면은 슬슬 가을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고소한 맛의 원두가 좋아집니다. 어묵 국물도 좋아요.
0: 어묵 국물 좋죠. 좋죠. 진짜. 접근성도 좋고,
1: 맞아요.
0: 예, 포만감도 누릴 수 있고
1: 맞아요.
0: 하다 보니까.
1: 그리고 커피 원두에서도 차이가 나죠.
0: 아, 그죠, 그죠.
1: 산미가 있는 건 여름에 좀 더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가을쯤에는 좀 더 이제 고소한 쪽,
0: 그렇죠.
1: 좀 맛이 두툼한 쪽으로 찾게 되는
0: 그렇습니다.
1: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뭐.

0: 냉콩국수 약간 이쪽을 많이 찾았다면 이제는 멸치 베이스의 어묵국물 이쪽이 예,
1: 많이 너무 좋죠.
0: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1: 예, 가을부터 땡깁니다. 네. 5632님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어놓을 때 가을이구나 라는 기분이 들어요. 빨리 그 기분 느끼고 싶어요. 어? 저는 이제 에어컨 껐는데.
0: 저도요.
1: 예. 밤에 에어컨 틀 필요가 없던데요.
0: 이제 좀 추워가지고.
1: 네. 창문도 다 안 열고요. 네. 살짝만 열고 잡니다.
0: 네. 이제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곧 눈이 올 것 같은.
1: 아 그래요?
0: 오반가요?
1: 아. 아직도 생강차에 빠져 계신 거 아니시죠?
0: 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1: 아직 요즘... 에어컨을 안 끄셨구나. 근데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죠.
0: 지역에 따라서.
1: 그렇죠.
0: 6419님께서 우리 어머니는 양말 빨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을이다 하십니다. 저도 이제 양말을 신어요. 예쁜 양말 사고 싶어요.
1: 아 여름에 양말을 안 신으시나?
0: 아 이를테면 이제 샌들이랄지 네. 그거 신을 때는 거의 또 양말 안 신는 분들도 네. 계시니까. 근데 이제 추울 때는 이제 다 신죠 양말. 네. 그러다 보니까
1: 창원 씨도 올여름 어떻게 양?
0: 네. 그거 신을 때는 거의 또 양말 안 신는 분들도 네. 계시니까. 근데 이제 추울 때는 이제 다 신죠 양말. 네. 그러다 보니까
1: 창원 씨도 올여름 어떻게 양말? 항상 이거 신발 신고 다니셨잖아요.
0: 항상 양말을 신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불쾌한 그런 디퓨저.
1: 뭐든.
0: 예, 불쾌한 디퓨저 향이 나가지고.
1: 아 예. 차단용 필터링.
0: 예. 어우 막 이거 뭐지?
1: 예.
0: 아 누가 젓갈을 담근 거지?
1: 아 굳이 뭐 젓갈까지 가지고.
0: 네. 예, 예. 그래서 양말을 착용합니다.
1: 아 굳이 그렇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세요.
0: 라디오니까요. 자, 6419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산균 잘 드세요.
1: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쯤 돼야 요 기준을 충족해야 가을이지 하는 다양한 다채로운 메시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0: 네.
1: 김덕명 소리로 경상도 쾌지나 칭칭 듣고 오겠습니다. 칭칭하네 대기나 칭칭하네 하늘에는 별도 많고 대기나 칭칭하네 시내 경변에 작은

0: 김덕명의 소리로 경상도 쾌지나 칭칭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가을에 어울리는 네. 여러분들의 기준들은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네.
1: 395 하나님, 여름 내내 올림머리나 묶은 머리 이러고 다니던 집사람이 머리를

0: 고추밭에서 아침 저녁으로 약간 추웠을 때 그때 이제 가을이 왔구나 느낍니다.
1: 네.
0: 이제 7444님의 이제 터전이죠. 고추밭은.
1: 그렇죠.
0: 이 친구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을이다 아니다. 추워지고 있다 아니다를 이제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1: 좀 크게 보면은 이제 자연 자체의 변화. 그렇죠. 가을이다라고 느끼신다는 거죠. 정말 네. 공감이 됩니다.
0: 네.
1: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신우주님께서도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여름밤에 창문 밖으로 선선한 신선한 공기를 맡고 했는데 어제 밤부터는 찬 공기로 커튼을 치고 보일러를 켰답니다.
0: 아, 보일러 켰었어요 벌써?
1: 오, 한두 달 후면 첫눈으로 이어질 기세입니다 하셨는데.
0: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1: 예.
0: 그러면 보일러 틀 수 있죠.
1: 산간 지역이면은 네. 그럴 수 있어요.
0: 완전 공감됩니다.
1: 맞아요.
0: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춥기 때문에.
1: 네. 네. 기온 차가 꽤 많이 나죠. 아니 상원 씨만 해도 지금 부천에 사시지만.
0: 네.
1: 뒤에 산이 있다 보니까 훨씬 시원하다고 하셨잖아요.
0: 도심보다 2도에서 3도 더
1: 그러니까요.
0: 춥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강원도 태백산맥이면
0: 뭐 한여름에도 뭐 괜찮아요.
1: 너무 시원하죠.
0: 네. 맞아요. 5539님께서 귀뚜라미 소리와 새벽에 이불을 챙길 때 그때 가을이 온 것 같아요 하시면서.
1: 네, 맞아요. 맞아요. 새벽에 맞아요. 이불을 덮고 자게 돼요.
0: 맞아요.
1: 여름 내내 안 덮었었는데
0: 춥다 보니까.
1: 맞아요. 저는 창문만 슬쩍 열어놨는데도 새벽쯤 되니까 춥더라고요.
0: 추워가지고. 맞아. 9275님께서 가로수 은행 알드

0: 이룡님, 아 그나저나 그 은행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거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된다면서요?
1: 맞아요. 그거 중금속도 많다
0: 아
1: 그러고,
0: 그래요?
1: 예.
0: 아,
1: 뭐 건강에는 그닥 좋진 않다고
0: 그래요?
1: 그렇게 저는 듣고
0: 조심해야
1: 있습니다.
0: 있어서.
1: 네.
0: 7416님, 찬물 샤워가 이젠 물이 차갑네라고 느껴질 때요. 저희 집 식구들은 여름철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해서 욕실을 사우나로 만들어 놓거든요.
1: 아하.
0: 그렇다고요 하셨는데, 이런 분들 은근히 많아요.
1: 그죠, 그죠, 그죠.
0: 여름철에도 한여름에도 뜨거운 물로만 샤워하시는 분들
1: 아, 아니면
0: 많습니다.
1: 어쨌든 살짝 미지근하게라도 해서요.
0: 미온수 정도라도.
1: 예. 해서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0: 저는 여름 내내 이제 시원한 물로 샤워를
1: 오,
0: 했어요.
1: 남자네요.
0: 그 처음이 어렵고
1: 예.
0: 한번 하기 시작하면
1: 네.
0: 그 맛이 있습니다.
1: 와.
0: 대신 이제 샤워기를 틀고
1: 네.
0: 물이 쫙 쏟아지잖아요.
1: 네.
0: 몸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앞면으로 가면 안 돼요.
1: 아우,
0: 뒷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후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1: 후면 주차하듯이.
0: 그렇죠.
1: 띠리리리리리리 하듯이.
0: 첫 순간 물이 어디 닿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1: 아.
0: 그게 앞쪽에 맞으면 왠지 이 내장 쪽
1: 네.
0: 기관들이 기분 나빠하는 느낌이 있어요.
1: 살짝 긴장하는
0: 그렇죠.
1: 예, 근육의 어떤
0: 맞아요.
1: 수축 이런 거죠.
0: 그래서 등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촥 맞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딱
1: 등
0: 돌아서.
1: 어디쯤이에요?
0: 등 어디요?
1: 예. 네. 등도 이제
0: 등은 여기 있죠.

0: 있거든요. 예. 저 꼭대기에 그 항상 그 나무에 저 꼭대기에 대본감이 항상 한 두세 개 정도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1: 그건 까치랑 까마귀 먹어야죠.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0: 그거 이거 가는 걸 항상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러시구나.
0: 아, 저 맛은 어떨까?
1: 아, 낭만이 있으시네.
0: 시골에 낭만이 있죠.
1: 1654님께서 우리 집 영감이 냉모밀, 냉면 대신에 우동이나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할 때,
0: 아하.
1: 그리고 새김치를 먹고 싶다고 할 때,
0: 아하.
1: 아이고야 가을이구나 싶습니다.
0: 그러네요. 김치도 좀 달라지죠. 약간. 먹고 싶은 것도 달라지고.
1: 예. 약간 이제 열무 이제 요 라인들은 이제 다 들어가고,
0: 네.
1: 겉절이식으로 싹 해가지고,
0: 그쵸.
1: 걔랑 이제

0: 깔깔거리고요. 당도도 높고요.
1: 그렇습니다.
0: 2390님 잠자면서 나도 모르게 이불을 끌어덮고 잘 때 아침 저녁 스산한 바람에 괜히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가을을 느낍니다.
1: 아이고야. 아이고 그러시구나.
0: 맞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1: 예, 그렇죠.
0: 약간 스산한 바람이 불 때 괜히 울적한 이유도 없는데 괜히 울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1: 맞아요. 6748님께서 재래시장에 갔더니 벌써 햇고구마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을이다 싶었습니다. 하시면서
0: 이제 군고구마 계절이 오는 거죠.
1: 햇고구마가 이제 나왔군요. 네. 이제 또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또 구워 먹어야죠.
0: 구워 먹어야죠. 에어프라이기에 딱 넣어가지고. 좋죠. 그 군고구마 구워 먹을 때 집안에 그 고구마 냄새가 그 쫙 진동할 때
1: 기분 좋아요.
0: 기분 좋아요.
1: 맞아요.
0: 네.
1: 8888님이 새벽에 가게 나갈 때 대추나무 아래에 붉은 대추들이 바닥에 막 떨어져 있을 때를 보면 완전한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많이 주워 먹습니다.
0: 맞아요.
1: 잘하셨습니다. 가을을 드시고 계시네요.
0: 단풍잎이 보이면 가을이죠 하신 8800님. 이건 진짜 정답 아니

0: 아 이게 가을이죠.
1: 가을은 발라드. 이런 곡이 네. 딱 들어옵니다.
0: 쿵칙쿵칙쿵칙.
1: 아 더더더.
0: 이러면은 느낌이 안 나요.
1: 네. 네. 최성무의 노래로 그 계절의 끝에서 듣고 왔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정보 챙기러 넘어가겠습니다.
2: 나면 바퀴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인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커피 사고 싶다. 똑딱이 퀴즈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이것저것 이놈저놈 묻지마 따지지마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1: 바퀴의 상사디아. 안녕하시오. 나는 도사 전우치울 씨다. 월요일이라 그런지 월요병인가 어째 몸이 아직 무겁고 피곤하구나.
3: 왜

0: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슬이 맺힌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죠. 백로 무렵이면 고된 여름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까지 잠시 쉬면서 이것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벌초, 2번 막걸리 빗기, 3번 장 담그기.
0: 그렇죠. 이제 가을이 가까워지면
1: 네.
0: 추석도 가까워지고
1: 아, 추석이 결정적

0: 긴 장화 같은 거.
1: 맞아요.
0: 네.
1: 이틀간 벌초에 몸살이 났어요. 파스 붙이고 일하는 중입니다. 9005님. 아유, 벌초가 참 고된 작업입니다. 아이고, 진짜로. 그리고 보통은 형제들 간에 꼭 하는 사람이 하더라고. 벌초도. 다 같이 하면 좋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떡 선물은 9005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야구가 하루 쉬어가는 월요일입니다. 가을 야구로 접어든 국내 프로야구의 열기는 여전하지만 대신 야구장 간식 국룰이었던 치맥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최근 한 배달 플랫폼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요. 프로야구 경기장의 배달 포장 음식 순위에서 치킨이 아니라 이것 세트가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그래요. 1번 피자, 2번 튀김.

0: 활동을 이어온 엄마 예술가들의 육아 일상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이 소리에 또 담아냈다고 합니다.
1: 아오.
0: 자, 이 멋진 음악 활동의 결과물들을 라이브와 그리고 멋진 이야기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 2부에서 펼쳐지는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있죠?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내일 있어요, 내일.
1: 네. 네.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예약 문자 받습니다. 뭐 민요랄지 판소리 연주까지 국악 장기자랑에 참여하실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신주현의 검은고 연주, 검은고 독주로 숨바꼭질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
1: 이따 봬요.

0: 아니겠습니까? 네, 공예도 멋지고요. 국내 추천은 유네스코 본부의 최종 심사에 앞서서 거치는 이제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년 10월쯤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두 도시 모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바다와 어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9월 7일 월요일 2부 출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의 연주로 그린게이트 듣고 왔습니다.
1: 포항은 미식으로 그리고 안동은 공예와 민속예술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추천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0: 네, 아까 제가 물회를 포항에서 처음 맛있게 맛봤다 했었는데 네. 역시 미식으로 꼽혔고요.
1: 좋네요.
0: 안동은 뭐 하회마을부터 해가지고 사실 문화예술이 민속예술이 거기가 본토

0: 모여가지고 육아와 일상을 담은 노래를 네. 한다. 네. 그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그러면 몇 살이십니까?
1: 저는 그렇죠. 일단 네. 초등학교 3학년 10살 그리고
0: 10살.
1: 8살 딸 둘
0: 엄마입니다. 10살 8살
2: 네. 8살 아들 하나입니다.
0: 오 또래네요 거의.
3: 네, 네. 네. 네 저희도 1학년 아들이 두고 있고 네. 고은쌤도 3학년 1학년 네. 이제
0: 우와.
3: 또래를 같이
4: 그러면 결혼하고 만드신 거네요 팀을. 아기는 없을 때?
2: 없을
3: 그렇죠. 아기 없을 때.
4: 아기 없을 때.
0: 네. 네.
4: 결혼을 한 상태고 네. 그렇지만 이제 팀을 만들어서 활동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도 생기고
2: 네.
4: 그럼 연습하실 땐 너무 좋겠네요. 네. 다 공감대가 있으니까. 네,
2: 그러니까 연습할 때 진풍경이 벌어지는데요.
0: 어떤 풍경이
2: 완전 아기 때는 가야금 선생님 김공원 선생님은 네. 아기띠를 뒤로 메고 아하. 이제 가야금을 하시고 예. 여기 또 선생님은 앞으로 아기띠를 매서 피아노를 드시고
0: 앞으로 맨데 피아노 네. 괜찮아요?
2: 네, 이렇게. 자요. 아기가 지민인데 이렇게 잠을 잘 자요.
4: 네.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0: 맞아요.
4: 뒤로 아기 네. 메고 서서 네. 연습하고 네. 그랬었었거든요.
0: 네. 근데 진짜 솔직히

0: 일을 시간 맞춰서 네. 가야 돼요. 네. 네. 육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1: 네,
0: 이거.
1: 맞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고
0: 에데렐라.
2: 호박마차가 바뀔 시간 전에.
0: 그렇지.
1: 3시에 아. 그냥 총알 같이 나가야 됩니다.
0: 그렇죠. 네.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나거든요.
1: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2: 그러면 연습실은 이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사시는 것도 그러면 그 비슷한가요? 그 아. 주변에?
3: 저희가
2: 거기에 맞아요. 따라서 또 시간대가 네. 나 더 빨리 나가야 돼.
0: 맞아요.
3: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1: 여기는 또 남양주.
0: 아이고.
1: 여기는 안산.
0: 아이고.
1: 저는 김포.
0: 네. 완전 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2: 연습실은요.
4: 연습실은 아, 저는 네. 덕속에 있고 여기도 네, 저희도 안산에서 가지고 있어서
1: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만약에 빨리 제가 나가야 된다. 그럼 네. 좀 가까운 안산에 네. 연습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2: 유동적으로.
1: 네.
0: 어허.
2: 이제 그러면 아기가 감사하게 이제 와줬고 네. 그 나의 이제 음악 활동 계속 함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까? 음악을 대하는 어떤 마음이랄지 그런 이제 활동에 대해서도 네. 처녀 때와는 조금 다르죠.
4: 네. 저희 시선이 보.

0: 모습이 너무 왈츠를 추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1: 공짜짜 공짜짜.
0: 아, 예. 그래가지고 꿈나라 왈츠를 라는 곡을 쓰게 됐거든요. 아, 근데 네. 그게 속마음은 사실은 빨리 자라. 빨리 자라.
2: 네가 자야 엄마의 자유가 온다.
0: 왈츠가 끝나야 된다. 네. 네. 그런 곡을 네. 쓰고 있습니다.
2: 아, 우리 다 네. 아이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공감이 됩니다. 아니,
3: 그러면 예, 예, 예. 오늘 첫 곡은 뭡니까?
0: 아, 맞다.
3: 첫
0: 아,
3: 곡. 네. 추광이?
0: 네. 분위기가 좀 많이
3: 아, 추광이 정막하여?
4: 달라지긴 한데 네. 추광이 정막하여라고 해서요. 예. 그 서도 시창의 네. 관산육마를 네. 모티브로 해서 한 곡인데요. 네. 그 추광이 정막하여라는 자체가 가을 강이 정막해서 물고기조차도 차게 보인다라는 아. 지극히 이제 쓸쓸함을 네. 표현한 곡인데 그걸 님을 이제 그리면서 그 쓸쓸함을
2: 어, 요건 육아랑 상관이 없네요.
4: 네, 네 맞습니다. 예. 좀, 네.
2: 임을 그리워요.
5: 얼마 전에 쓴 곡이라 네. 아이가 다 큰 다음에 쓴 아~ 곡이라 육아 감성이 조금 덜해졌달까? 아~
3: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마음을 좀 비우고 이 곡에 임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 2323님께서 아, 소녀시대 멤버들 같아요. 목소리들 완전 네. 이뻐요. 짱 환영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아이돌 그룹인가요? 6186님.
5: 큰일 납니다.
2: 에데렐라 그럼 유리구두는 누가 신겨주나요? 아,
3: 스스로 신어야죠. 이제는.
2: 누가 신겨줘? 내가 신어야지.
3: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첫 곡 라이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추광이 정막하여라는 곡이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제가 맡게 돼서 효정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서도 소리를 되게 잘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게 뻗는 소리랑 또 쓸쓸한 감정을 좀 잘 담아보자 해서 추광이를 이런 느낌으로 네,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1: 이 가을에 진짜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 네.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2: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싱글도 계속 네. 내시는 것 같고
1: 아무래도 작업 시간은 그러면 아이들이 등원하고 난
0: 11시부터
1: 그 3시까지 그렇죠.
2: 4시간 네. 4시간 딱
3: 일단 먹고 네. 아이들 보내느라고 저희는 배가 고프니 그렇죠. 일단은 네. 밥부터 먹고 네. 네.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네. 3시에 불이 나게 집으로 가는 가고.
1: 칼퇴
3: 네 칼퇴
1: 사실상 출근이죠. 새로운 곳에 출근
3: 맞아요.
2: 같이 놀러 가기도 하십니까?
1: 아이들과
3: 저희가 안 그래도 네. 어제 저희 이제 남편들도 서로 되게 친하거든요.
2: 아, 알아요.
3: 네, 남편들도 네. 각자가 이 분야의 종사를 각 분야의 종사를 하고 있어서
2: 아, 원래 동료 쪽이 있어요. 네.
3: 그, 네. 예를 들어 저희 남편은 음향 감독님이에요.
2: 어, 그러세요. 네,
3: 그리고 저희 효정 선생님 음향 회사에 네. 다니고 계시고 네.
1: 라이벌이네요. 네.
3: 다릅니다.
1: 아, 그래요. 달라요.
0: 저희는 네. 테너하고 지휘를 하고 있어 가지고 네. 네.
4: 그리고 가야금 선생님도 남편분이 해금하시고
2: 그렇죠. 네. 아 해금이요? 네.
3: 그래서 저희가 F를 결성했어요. 남편들은 F.
0: F.
3: 저희는
0: if,
3: if.
1: 아 if, if. F. 아. 네. 아.
4: 그리고 어제 아이들과 함께 어프가 하다니
3: 아이들도 F. 네.
2: 야, 센스 있다. 캠프 가면 네. 재밌겠네요.
1: 그러게요.
2: 네.
1: 그래서 여행도 가고 그러세요?
3: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여행 계좌를 하나 파서 오. 거기에 이제 우리 돈을 회비. 모아서 한번 가보자. 네. 음악 캠프식으로.
1: 너무 좋겠는데요?
4: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또 알아서 스피커 들고 오실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네.
2: 어차피 차에다 실려 있거든요.
1: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몇 개 꺼내면 돼.
2: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1: 거기다 반주 맞춰서 테너. 어,
4: 잘하셨네.
1: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진짜로. 네.
4: 좋습니다.
1: 정봉기님께서도 가을에 어울립니다 하셨고 5947님도 어머 가을이 와버린 느낌이에요 네. 하셨고요. 이프 너무 멋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고우면서 슬픔이 느껴진다. 배어님께서 남겨주셨어요.
2: 이프 팀 말고도 또 다른 팀을 하고 계십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 재즈홀릭이라고 재즈 팀을
2: 하고 계시고
0: 네, 하고 있고
4: 네, 저는 그냥 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해보면 재밌겠다 하면서 이제
1: 악기를 연주할 네. 줄을 모르니까 예.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런, 이런
2: 그런 걸 리니스로
0: 찍어가지고 네.
2: 너무 귀엽겠네요. 그래서 결국 소리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1: 났는데 네. 너무 잘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2: 아 저희가
0: 네네 네, 이따가 네.
2: 아 이따가 이제 곡 부탁드린다고 이 새를 주셨어요. 한마리 씨, 사마 씨랑 저는 사마 씨가 이거 잘 불거든요.
1: 깜짝 놀랐어요.
3: 전 옛날에 뮤지컬 뭐 아무튼 뭐 할 때 그때 20년 전에 네. 그때부터 이걸 얘를 썼었거든요.
2: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그 두 번째 곡이잖아요.
0: 네, 네.
2: 금달의 타령.
1: 네, 맞습니다.
2: 자, 이 곡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금달의 타령은 그 황해도 민요인데요. 네. 그 황해도 황주골에 가면은 금달의 봉과 이용료 봉이 서로 마주보고 봉우리가 마주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네. 또 앙상블 이품 안에 그 설렘과 사랑의 처음의 설렘과 또 슬픔을 이제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오오. 곡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2: 역시나 아이랑 상관이 없네요.
0: 아 그러네요.
1: 이건 상관이 없네.
3: 컸잖아. 아, 컸어. 네. 컸지.
2: 아 맞다 맞다. 맞다. 네.
3: 요거 담당자는 누굽니까? 곡.
0: 곡 담당자가 아까 저희가 요.
4: 아, 이것도 네. 제가 담당했어요.
2: 아 성규 씨가
3: 네. 저라고 하면 지금 재즈 피아노를 아, 담당하신 분이 네. 담당입니다.
4: 제가 담당한 곡을 많이 가져왔네요.
3: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 우리도 곡. 리허설 한번 해봐야죠. 아 나는 지금 한번 그래도 체크를 하고
3: 짠요. 이게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2: 어떻게
4: 아 편하신 대로
2: 그래요 그럼 짠 합시다.

0: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애데렐라 못 하겠네.
1: 끝나자마자 이제 네. 빨리 아. 가야
2: 달려가야 합니다. 아. 학원에 맡겨놓은 상태여가지고.
3: 아 학원 그래.
0: 아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3: 아, 일하러 가야지.
2: 네. 네. 아.
0: 지금 모르겠어요. 누구 남편이신지 아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자가 왔어요. 누굴까? 설탕의 아빠 임석범.
2: 아, 저희 아빠는 아닙니다. 저희 아빠는
0: 네, 아니에요?
2: 저희 공연 때마다 항상 예. 응원해 주신.

0: 잡고 아 부황 짜고 아. 이렇게.
1: 아 근데 세 분 다 굉장히 동안이시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학부형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부모님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그렇게 직업을 물어보시더라고. 다들 궁금해하고. 네. 막 이게 물어보고 그럴 때 뭐 음악해요, 국악해요. 그러면 네. 다 신기해하지 않나요? 맞아요. 어떠세요?
0: 신기해하시고 네. 저. 엊그제 자꾸 공연한 얘기를 하지만 예. 동네 엄마들이 다 아이들과 아싸. 함께 오. 오셨어요. 예. 사실은 이런 국악 공연을 보기가 그쵸. 쉽지 않으신데 맞아요. 초대를 해드려서 아이들이랑 다 같이 보시고 오. 너무 좋아하셨던
2: 네. 아이들 다니는 유치원이랄지 어린이집에서 공연해준 적은 없어요?
0: 있죠. 저희 각자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 맞아. 저희가 맞아. 지원을 가요.
2: 부모 부모님들. 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1: 효정 씨 하셨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3: 아우 너무 좋아했고요. 네. 또 아들이 또 너무 뿌듯해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2: 우리 엄마야, 네. 우리 엄마야, 막 이렇게 하죠. 네. 네. 네.
3: 너무 좋아했던. 네. 저도 너무 좋았고. 네.
1: 성민 씨도 하셨어요?
4: 아, 저는 못했습니다.
1: 아 못해보셨어요?
4: 못해봤습니다.
2: 피아노가 무겁거든. 네.
1: 그치.
4: 무겁습니다. 네. 조금.
2: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곡을 한번 또 라이브로 청해 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제목이 들렸다 가소래. 이것도 서도 소리.
3: 네, 서도 몽곤포타령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네. 만든 곡이고요. 네. 되게 저희 이프만의 스타일로 좀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답게 네.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2: 수다 떠실 때는 굉장히 경쾌하신데 아, 그치, 이프만의 스타일이라고 네. 이렇게 수다 이렇게 경쾌하고. 아. 거의 네. 장단으로 따지면 거의 휘몰인데요. 왜 음악만 하면
1: 휘몰인데.
2: 음악만 하면 왜 진양 쪽으로 자꾸 갈까요? 왜 그러시죠?
1: 서정적이야.
2: 예, 네, 전혀 그쪽 과가 아니거든요.
0: 네. AI처럼 찌르면 나오는 네. 설명이어가지고.
2: 아 그래요? 이거 뭐 네. 아, 네, 다음 곡은 이프만의 스타일로. 근데 수다 떨 땐 전혀 아니거든.
1: 내가
2: 네. 이렇게 돼 있는데.
3: 네.
2: 네.
3: 네, 미리 감정을 잡는 거예요. 네, 아주 이렇게. 네, 네.
1: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막 수다를 막 떨어도 가을의 느낌이 세 분 다 있으시네요. 그 톤이.
2: 근데 만약에 여름에 섭외를 했다. 그러면 또 그런 여름에 적절한 곡들이 네, 다 곡들도. 있죠. 아니면 템포를 확 당겨버린다든지.
0: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커버곡을 잘 안 하고 저희가 항상 모든 곡이 다 저희의 손길을 거쳐서 편곡하고 만들고. 그런 곡들이 전부예요. 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1: 아,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0: 네.
1: 아, 언제라도 불러달라.
0: 네. 네.
1: 가능합니다. 이프는. 네. 알겠습니다.
2: 몽곤포타령을 이프만의 색깔로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휘몰이는 아니겠네요.
2: 아니에요.
1: 네. 자진몰이 아니고.
2: 자 눈물샘 자극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들렸다 가소래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곡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휘몰이는 아니겠네요.
2: 아니에요.
1: 네, 자진몰이 아니고.
2: 자 눈물샘 자극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들렸다 가소래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0: 또 발표하시기도 하셨어요.
1: 네, 그 전에도 저희 첫째 이름이 봄인데요. 김봄.
0: 봄.
1: 네,
0: 예쁘다.
1: 김봄인데 4월 달에는 세븐 스프링스라고 해서 그 봄이와 함께한 일곱 번의 봄이라는 이야기의 곡을, 봄에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같은 분위기의 곡을 발표를 했고,
0: 네.
1: 또 둘째 이름이 가을이에요.
2: 가을이요?
3: 네. 여름은 점핑이 됐네요.
1: 여름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봄, 가을에서 끝나는.
0: 너무 열정이 타오르고.
2: 열정.
1: 네. 이제 가을이에 맞춰서 이제 노을의 끝에서를 제가 발매를 가을과 같은 서정적이고.
0: 이름은 직접 지으셨어요?
1: 남편이 네. 지었는데 그 네. 수많은 이름 중에 봄이를 선택하는 바람에 남편의 목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0: 곡으로 많이 하는데 네. 바람이 분다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1: 바람이 분다
0: 그거를 기대하고
2: 맞아요.
0: 이래
1: 이랬다가
0: 이랬다가
1: 그 바람이 아니네. 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 바람이 분다 끝곡으로 뛰어들게 오면 이소라 씨 바람이 분다 이거 알겠습니다.
3: 자 이제 에데렐라로 변신하셔야죠. 네. 이제
1: 네. 예. 커버곡은 절대 안 하죠. 커버곡
4: 저희 바람.
0: 아 네. 저희 릴스를 찾아보시면
4: 아
0: 또
4: 릴스에서 아, 네. 거기서 네. 네. 릴스에서만 합니다.
3: 삼십일까지 네. 네.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프 많이 검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프의 조은혜 씨, 전유정 씨, 정성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3: 네. 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음악 라이브 그리고 이야기 네. 함께 봤습니다.
1: 자 앙상블 이프의 바람이 분다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3: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산조의 뿌리와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어떻겠습니까? 내일 또 하나 붙이면 되겠죠. 예. 여러분의 포도송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생방송 문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0: 은주로 메나리 보내드렸습니다. 김영창 님께서 포도송이처럼 알찬 방송 노래가 좋다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551 님께서 늘 감사드립니다. 축원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오늘 생방송 2부 때 선곡해서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강상에 동동 떠난데
0: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갑자기

0: 일단 직장도 관두고 나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네요. 네.
1: 근래에 선생님 3채 공연 올리지 네, 네, 않으셨어요? 네.
0: 제가 하고 네. 있는 소나기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설립된 지 올해로 이제 20주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기념 공연을 좀 크게 해봤습니다.
1: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과는 공연장에서 이제 오며 가며 네. 뭐 그 주변 말이상 인사는 직접 드리지 못하고 네, 네. 어, 선생님 가신다 오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고 있는 일들을 직장을 그만두신 거 말고는 하나도 놓지 않고 그대로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 게 늘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비결이 있을까요?
0: 뭐 좋아서 한 것도 있죠. 있지만 사실은 꾸준히 했다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아 이제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할 어떤 시점이 되면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뭔가 그러지 말고 예, 한번 예. 좀 더 해봐라는 식으로 뭐 일이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1: 예. 이 정도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틀림없다.
0: 네네네 그런 네, 무언의 어떤 예. 네, 도움이랄까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타악 연주자 그리고 음악 감독의 역할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판소리

0: 그러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아쟁 전공이 있지만 그때는 예. 아쟁 전공이 없었어요.
1: 예.
0: 무려 4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아쟁이라는 악기를 좀 이제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됐고 근데 대학은 또 이제 타악으로 가고
1: 예.
0: 제가 서울시립 국악관이었을 때는 아쟁으로 들어가고

0: 장단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라든가 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판소리는 연희의 정말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예. 하는 입장인데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 아쟁을 하면서는 판소리의 그 목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아쟁으로 좀 풀어낸 그런 게 있고 타악은 이제 사물을 또 워낙 좋아해서 예. 이제 했던 게 있어서 그런 그 소리만으로 아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그 주체 못할 어린 소년의 흥을 또 사물로를 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건강해지려고 근력 운동, 유산소, 식단, 삼박자를 다 이렇게 그렇죠. 챙겨서 하는 네, 그런 네, 느낌이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의 학습 이력만 따라가도 노래

0: 그때 그때마다 너무 막 전율이 오를 정도로 좋았지만 또 속으로는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한창 변성기였던 때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예. 뭘 해도 목이 뒤집어지고 소리도 안 나고 또 청도 낮고 하니까 여자 선생님이고 해서 예.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 유일하게 가사 뜻은 다 몰라도 전체 곡과 그 가사와 곡조를 외우고 있는 유일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1: 그야말로 네. 이제 문신처럼 새겨진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제 단가로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강상 둥둥 떠난 배
1: 네.
0: 풍어실로 이렇게 노래가 나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다들 너무 긴장을 하니까
1: 네.
0: 강상 둥둥 떠난 배 강상 둥둥 떠난 그래서 저한테 강상 풍어는 떠나가지 못한 배로 기억이 많이 되어
1: 네,
0: 있는데
1: 아, 그 영원한 도둑이. 네.
0: 그래서 나중에 땡땡하고 막 아기는 울면서
1: 아,
0: 내려가고 막
1: 그렇죠. 얼마나
0: 그러잖아요.
1: 슬퍼요.
0: 선생님께는 강상 풍어를 가장 좀 이렇게 눈 귀를 기울여서 들었으면 하는 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1: 그뭐 전체가 다 좋아요. 전체가 다
0: 네.
1: 좋은데 일단 처음에 그 내는 소리. 강상어 둥둥 이게 노래도 아니고 뭐막 그냥 이렇게 말도 아니고 툭 던지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바로 그러니까 12박이잖아요, 종머리. 근데 첫 박이 안 들어가고 덩쿵 딱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또 그다음을 말을 이어가고 그런 그 장단과 말과 그 곡조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쎄 이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말 잘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0: 그거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타악도 하시고
1: 네.
0: 노래도
1: 네.
0: 하시니까 이렇게 선생님의 판단이 궁금한데 저는 늘그북 반주를 하면서 그냥 첫 박에 같이 노래 시작하고
1: 네.
0: 끝박에 같이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가 덩쿵 따치면 노래는 그 다음에 나오고
1: 그렇죠. 그런 게
0: 끝날 것
1: 있죠.
0: 같은데 안 끝나고 하네요. 타악도 하시고
1: 네.
0: 노래도
1: 네.
0: 하시니까 이렇게 선생님의 판단이 궁금한데 저는 늘그북 반주를 하면서 그냥 첫 박에 같이 노래 시작하고
1: 네.
0: 끝박에 같이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가 덩쿵 따치면 노래는 그 다음에 나오고
1: 그렇죠. 그런 게
0: 끝날 것
1: 있죠.
0: 같은데 안 끝나고 그래서 왜 나를 귀를 팔리게 만들까? 세상 왜 노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1: 네.
0: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판소

상상이라

보다 장장은 쏙쏙 백큐

지나는구나. 강봉계열 나는 천재언비거냐.

이제 누워.

0: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소리를 공부하시고 또 현장에서 하시면서 이 단가를 청취자분들이나 우리가 네. 평소에 좀 네. 곁에 두고 들었으면 좋겠는 어떤 매력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1: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가사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0: 네.
1: 그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네. 나와 있으니까 가사를 한번

0: 예, 그 불교의 그런 이야기들을
1: 예.
0: 그 노래 좀 읊을 때는 또뭐 폐라는 말을 붙여서 하기도 하고, 또 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읽으면 아마 좀 서운하셨는지 뭔가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또 영, 또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영이 천구영원에 나오는 그 영자가 이런
0: 그렇죠,
1: 뜻이군요.
0: 그렇죠.
1: 아,
0: 예.
1: 7년을 넘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또 새로 하나 선생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그 단어,
0: 네.
1: 어떤 단어를 제일 좋아하세요?
0: 이 노래
1: 예, 노래에
0: 중에요.
1: 관한 단어들 중에.
0: 저는 사실은 몇년 전에 그 어떤 계기로 해서 음이라는 것에 그 읊을 이라는 단어에 좀 꽂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곡 제목을 낙화음이라고 붙였던 적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곡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근데 음도 약간 그런 읊조린다는 것이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 뮤지션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든 그 굉장히 좀 화려하기도 하고 음악적으로 좀 구성도 갖춰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에 있는 생각들을 글로 쓰고 혹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말들을, 네, 어떤 그 자연의 음악적인 흐름에 따라서 읊조린다라는 것에 좀, 이게 근데 거기에 더 깊은 세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때 했었어서 음이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1: 여러분들, 제가 코너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선생님의 삶의 태도를 확인하게 되실 거라고. 이 음이라는 글자를 탁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선생님이 이제 음유시인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상당히 뭔가 문학적인 것과도
0: 그렇죠.
1: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음유시인, 도대체 음유가 뭔가. 뭐 이제
1: 우유보치님께서 강상풍월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소리네요. 북장단도 좋지만 대금과 함께하는 소리도 멋들어지더라고요. 여러 선생님들 소리로 듣다 보니 좋은 계절 풍광에 유유자적 유랑하고 싶어지네요라고. 여기도 음유시인이 한명 나오셨습니다. 지금.
0: 네네.
1: 예. 지금. 예. 계절 따라 듣는 맛도 있는 것 같은데.
0: 네네. 네.
1: 강상풍월은 딱요 계절?
0: 네,
1: 낮엔
0: 뭐.
1: 덥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0: 네. 요즘 같은데 좋죠. 네.
1: 떠나기 좋은 계절에 딱 듣기 좋은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가를 한곡더 준비를 해.

어떤 바소 대장부 평생사업 건년도 뭐가니 동유수 구비구비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통도해 허니 하시오 부소유라 우산어 진원해는 제경공어 눈물이오 분소와 초폰고건 안무제소유라 우산어 진원해는 제경공어 눈물이오 분소와 초폰고건 안무제소름이라 피죽죽 저두견아 성성제혈을 하는 마소 기천년 미기혼이

0: G의 이제 많이 먹고라는 대목이 그 가수 노랫말이 나오는데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왠지 박성희 선생님은 밥 주실 때 고봉밥으로 주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선생님들을 겪으시면서도 이렇게 명창들 소리를 배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아, 난 운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생님들 내력을 이렇게 딱 펼치면.
1: 그 운이 좋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세상에 없는 복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두 분, 세분 선생님께 배웠지만
0: 예.
1: 또 이렇게 다니면서 예를 들면 성창순 선생님도 찾아와서 밥 뵙기도 하고
0: 예.
1: 박동선 선생님 뵙기도 하고 이랬던 게 너무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복을 여러분들께 좀 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 재주가 없어서 너무너무
0: 아.
1: 아쉽습니다.
0: 아마 그 복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시간이 예, 오늘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노래 멋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하시면서 해주셨던 어떤 그 말씀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

0: 끝곡인데요. 단가 편시춘을 한농선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음악을 보내드릴 텐데 아마 일부 끝곡이 될 것 같죠. 네, 음악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아서라 세상사 쓸고 덥다 물견통은 놀이 편시춘 장가소 부야우들 마소 대장부 평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집에서는 성주로다. 선왕 성주와 이동심하여 오실 적에 선왕 수부도 다 모시리고 각도의 선왕님이 오시

다가호소 1년 12달 360날로 안가태평무수되길 백사여 이시켜주고 눈에는 안 보이고 수족에는 안 잡혀도 선영이야 사해 신령 다 따라 참석을 하시니

박송희, 신유경, 조순의 세 분의 소리로 남도잡가,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가야금 산조 보내드릴 텐데요. 이 주파 김난초 명인의 가야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박힌 듯이 남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조용승 어르신,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명창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노래 들어보시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단함을 들으면 나의 피로가 좀 씻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들으시면 나의 고단함이 함께 씻겨간다는 느낌을 느끼실 수

0: 조기 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운 처절 만나보세.
1: 참 노래 좋죠. 네. 조용승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인천 강화의 시선 뱃노래 노 젓는 소리였는데요. 실제로 이 뒤에 소리로 후렴을 받는 분들의 소리도 들어보시면 앵차 이렇게 앵차 이렇게 박자대로가 아니라 앵차 이렇게 뒤로 미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노 저을 때도 힘이 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진짜의 어떤 품격이라고 할까요? 프로의 실력? 네.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참 이 현장감이 이 녹음 상태도 좋고 현장감도 그대로 잘 전달되는 좋은 노래 뒤로 미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노 저을 때도 힘이 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진짜의 어떤 품격이라고 할까요? 프로의 실력? 네.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참 이 현장감이 이 녹음 상태도 좋고 현장감도 그대로 잘 전달되는 좋은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앞서 들으신 시선 뱃노래와 또 비교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곡이네요. 박준영, 유지숙의 소리로 술비타령 준비했는데요. 5055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나 할 일 다 한 후에 천우야 어찌하오리까? 500장조를 명하여 주옵시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조유가 반겨듣고 500장조를 정소리 120정군은 기잡고 단을 지켜 청령사후어라. 그때여 공명은 기풍섬일허려하고 노숙과 병마가야 남병산 올라가서 지세를 살펴더니 동남방 불그러갈 군사로 지추고 가야 삼층의 단을 높인 산이 방원은 24장이요 빼기를 진고 삼척 하판이 구척이로고 나가 가길 728수가 억세기를 고자다 동방을 칠면어 정기연한 교롱낙토 부고 포로다 포창용기 형하여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가을밤 대구에서 우리 전통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두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대구시립국악단의 화요상설 국악공연 달구벌의 밤이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펼쳐집니다. 하반기 첫 무대인 이번 공연은요, 달구벌의 밤을 주제로 대구의 정서와 지역의 색깔을 우리 음악에 담아내는데요.

첫 무대는 1978년에 만들어진 이상규 작곡의 대바람 소리입니다. 초기 창작 국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금 명인 이용구가 협연합니다. 이어 1980년대를 대표하는 박범운 작곡의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사막장이 펼쳐집니다. 국악관현악과 사물놀이가 만나 우리 장단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작품으로 김덕숲의 사물놀이가 함께합니다. 1990년

지구를 감싼 푸른 빛, 그 빛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맑고 깨끗한 하늘을 지켜내야만 하는 게 그 하늘 속을 거닐며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하늘빛이 유독 고운 이 계절에 특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도하고 제안해서 지정된 기념일이라는 점이 조금 더 특별하죠. 사실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에 하늘색은 또 다르고 흐린 날의 하늘, 맑은 날의 하늘, 또 계절에 따라서도 하늘색은 미세하게 다르지만요. 그 다채로운 하늘빛 모두 지구를 감싼 공기가 맑고 투명하게 유지될 때 가장 고운 빛을 보여주겠죠. 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자체가 전부 하늘인 거니까요. 맑은 하늘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푸른 하늘을 위한 나의 실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각자 맑은

님께서는요, 오프닝 곡이 퇴근하는 하늘과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차가 많이 막히지만 만나와 함께라면 지루하지 않아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들, 지금, 네, 퇴근길에 오르신 분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즐겁게, 네, 또 만나 들으시면서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 새벽에는 살짝 춥더라고요.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이럴

지난주에 진행한 박경수의 물의 시간 공연 초대 이벤트 당첨자를 지금 발표할게요. 전화번호 뒷자리 2219님 그리고 0389님 2755님 네, 이상 세 분 축하드립니다. 2219님 0389님 2755님 이 세 분 각자 신청하신 날짜와 시간에 맞춰 티켓 두 장씩 드리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개별 문자로 안내해 드릴게요.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앉아만 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나니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드들강님께서요. 보미님의 진, 선이 넘치시는 반김의 목소리가 정겹고 행복한 만나의 멋. 백로라서 더 아름다운 행운의 만나입니다. 보내주셨네요. 이 진선이 그 진선미의 진선이겠죠.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하늘 정말 푸르고 예쁘네요. 새로운 월요일 만나와 함께합니다. 저는 푸른 하늘을 위해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한 선이겠죠.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하늘 정말 푸르고 예쁘네요. 새로운 월요일 만나와 함께합니다. 저는 푸른 하늘을 위해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녀요 해주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정말 확실한 우리 진짜 푸른 하늘 지키

이 비행기 착륙하고 또 이륙하고 하는 모습 많이 보는데 언제나 봐도 참 예, 설렙니다. 4878님께서요. 소극적이긴 하지만 가방마다 장바구니 넣어놓는 거요. 하늘에게 미안하네요. 요즘 하늘 정말 예뻐서 좋아요. 한 조각 오려서 방 천장에 붙여놓고 싶어요. 와, 너무나 낭만적인 네,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건 정말 쉽니다. 그쵸? 하늘 한 조각 오려 내 방에 붙이리. 아, 너무나 좋은데요. 자, 파란파도님께서는요. 저는 푸른 하늘을 위해 금연을 3년 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신데요. 괄호 열고 인설님은 흡연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김인설님과 지인이신가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네, 이 사실을 또 알게 됐네요. 자, 7527님께서요. 재채기에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니 가을이 왔나 봅니다.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해주셨는데 저랑 같으시네요. 세상에. 저도 비염이 있어서요. 이렇게 환절기 때는 지금도 여러분 코가 제 코가 살짝 맹맹한 것 같죠?

0: 이렇게 키우시는 식물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나비가, 꼬마 나비가 예쁘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바지에서 놀고 있었네요. 어유, 귀한 사진입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네, 오늘도 출석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김인설님, 네, 흡연하시는 중인 우리 인설님의 신청곡입니다. 허준이 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방자 분부 듣고.
1: 그때요, 도련님. 광활로 구경 나오셔서 사면 경치를 바라보실제.
2: 방자야, 저것이 무엇이냐?
1: 아따, 이곳 월맷날 춘향이요.
2: 그래, 춘향이? 그럼 어서 가 좀 불러오너라. 나와 같이 놀아보자.
1: 방자 도련님 분부.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낱말 하나를 맞춰주세요. 이 낱말은 비유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요.

3번 구슬, 4번 이슬, 5번 휘슬, 6번 아슬아슬, 7번 곱슬곱슬 이렇게 보기 드렸습니다. 자, 8078님, 1790님, 김영기님 정답 주셨고요. 3033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저는 이거 구경한 적이 없어요 해주셨는데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7527님께서 오늘은 이거 한 잔

2번 금슬, 3번 구슬, 4번 이슬, 5번 휘슬, 6번 아슬아슬, 7번 곱슬곱슬. 이 중에 정답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선생님은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곡더 듣고 올 텐데요. 이번에 띄워드릴 곡은요. 제목에 오늘의 정답이 있습니다. 김민기의 원곡, 오늘은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아침 땡땡.

마다 총총 하시면서 여기까지만 적어주셨어요. 마지막 자로는 안 적어주셨는데 플립의 총총 맺힌 이것이 쪼르륵 떨어지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하시면서 네, 정답 잘 보내주셨네요. 자, 1319님께서는요. 제가 이것만 먹고 사는데요. 오늘은 철원 백골부대 신병교육대 취사장 기초공사 용접 작업 마치고 왔어요. 내일까지 하고 모레는 콘크리트 타설이. 근데 오늘이 제 생일이라고 놈들이 깨톡에 문자에 난리네요. 놈 생일에 왜들이랴 오바야 오바 해주셨어요. 오늘 생일 맞으셨군요.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아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힘들게 일까지 하셨네요. 네.

깊게 물든 걸 보니 어느새 해가 많이 짧아졌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아침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절기 백로를 맞아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산지에는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에 최대 40mm,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8도, 광주 30도, 대구와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서현진과 김나니의 노래로 정읍사 4878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푸른 하늘을 위한 나의 실천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흥앱 사연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093님께서 저녁 맛나게 먹고 후식 머루포도로 입가심 했네요. 모두들 맛있는 저녁 되세요. 만나도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아유 맛있게 드셨겠습니다. 2738님께서는요. 에궁 깜빡 잠들어서 이제 출석합니다. 아까운 1부를 놓쳤네요 해주셨는데요. 2부라도 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김인설님께서 저는 푸른 하늘을 위해 만보 걷기 해보려고요. 너무 더워서 만보 걷기 못했는데 도전해보려고요 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날도 선선해졌으니까 우리가 조금 자가용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걸으면 더욱 좋겠지요. 만나사랑님께서요. 앞서 1716님 풍물대회에서 금메달 따신 것을 두고 와와 금메달 축하드려요 해주셨고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도 금메달 따셨군요. 신받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추가로 네 축하를 해주셨어요. 1716님께서 어머나 이렇게 격하게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나 힘이 나고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어디 가서라도 상 타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모래의 해금 병창으로 마음에 꽃피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월드뉴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실종자들 모두 구조되는 그런 기적이 꼭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우리나라 구조대 대단해요. 빨리 실종자를 찾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안전기가 하셔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빨리 좀 찾는 네,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우칠님께서는요. 편하게 쉬면서 만나 듣고 노을 지는 저녁에 샛별이 뜰 준비하네요. 시원한 저녁 시간입니다. 여기는 충북 영동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국악의 고장 영동에서 또 오늘 함께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1716님께서요. 많은 분들 축하해 만나 애청자 여러분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네, 축하 인사 녹음 잘하셨다고 선생님께 자랑하시겠다고 네, 그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4878님 드리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1716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9월 7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이창선의 대금 연주로 하늘 소풍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하게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속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가을에는 소프라노 김순영이 부른 음악의 환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장장식 시인의 시 메밀꽃 필 무렵에서 뽑았습니다. 푸르게 젖은 달밤 메밀꽃 필 무렵 무심코 만난 눈빛 애잔한 인연 물처럼 흘려보낸 물레방앗간

부른 그 집 앞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백로 절기 들판에 피는 메밀꽃 한 송이는 참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꽃들이 서로의 곁에 피고 또 피어 마침내 들판 전체를 바꾸어 놓는데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건넨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세상의 풍경도 조금은 달라질 테니까요. 이 계절의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에도 가을처럼 좋은 것들이 하나 둘 연결어가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산촌의 밤이 드니입니다. 조순자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악당 송현민입니다. 산조라는 음악을 떠올리면 가야금이나 대금, 거문고 같은 국악기가 장구와 함께 긴 호흡으로 음악을 풀어가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산조를 어느 정도 완성된 형식과 가락을 가진

0: 뛰어넘는 기악곡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하고 있고
1: 네.
0: 하면서도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1: 그 답변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린다면은 그러면은 앞으로도 산조를 뛰어넘을 음악은 나오지 않을까요?
0: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1: 네.
0: 지금으로서는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1: 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듣는 가야금 산조와
0: 네.
1: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조선 말기
0: 네네.
1: 산조가 처음 만들어졌던 시기에 그 음악의 양상은 좀 많이 달랐나요?
0: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1세대 김창조, 뭐 2세대 한성기, 3세대 뭐 김주파, 뭐 함동정월 이런 분들을 거쳐서 이렇게 산조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1: 네.
0: 1세대의 그 틀은 그대로 가져왔고, 그리고 3세대에서는 그거를 발전시켜서 조금 길어졌을 뿐이지, 맥락은 저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 그딱틀
0: 네.
1: 그거 자체는
0: 네.
1: 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이 오늘 FM 과학당 초대석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추정현 선생님.

0: 된 거죠.
1: 야, 네. 3년을 꾸준히 배운 제자도 중요하지만
0: 네.
1: 그 한성기라는 인물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에게 그렇게 거의 독공을
0: 네.
1: 예, 쏟아내듯이
0: 네, 네.
1: 자신의 가르침을 그 쏟아낸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1: 예. 그 이번 공연 프로그램북에는 한성기는 김창조의 제자로서 그의 음원을 통해 가야금 산조 시조인 김창조의 음악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직접 적으셨습니다. 그 김창조 자신이 아니라 제자 한성기의 녹음을 통해 스승의 음악을 짐작한다는 것이 좀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한성기의 연주, 그 음원을 들으면서 김창조의 흔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좀 있으세요?
0: 우선 그 한성기 음원만으로 네. 아 이게 김창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1: 그렇죠.
0: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김창조의 직계 제자를 또 살펴보면 김병호라는 또 명인이 계시거든요.
1: 네.
0: 이제 그분의 이제 음악을 제가 전에 복원 연주를 하면서 전체를 한번 다 아우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의 이제 60년대 음반을 가지고 복원을 해상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1: 그렇죠.
0: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김창조의 직계 제자를 또 살펴보면 김병호라는 또 명인이 계시거든요.
1: 네.
0: 이제 그분의 이제 음악을 제가 전에 복원 연주를 하면서 전체를 한번 다 아우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의 이제 60년대 음반을 가지고 복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 두 분의 음악에서 교집합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집합이 아 김창조의 음악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짐작을 한 거고요.
1: 네.
0: 우선 그 가장 이제 독특한 게 지금 김병호 산조 하면 저희가 김병호 산조의 특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0: 정도의 가야금이 독주가 붙어 있는 거예요.
1: 아, 병착을 하기 전에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유성기 음반이 한 면이 길어봤자 뭐 3분 50초?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네. 그중에서 1분 이상을 할애해서 가야금 독주곡을 남겼더라고요.
1: 병창 앞에 독주곡이 붙은 거군요.
0: 네네.
1: 희한하네.
0: 네. 그래서 그 가락들을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지금의 김죽파 산조의 다스름과 거의 유사한 그런 가락이 붙어 있어서 이제 그 음원을 찾았어요.
1: 네.
0: 근데 그 음원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 근데 그건 다 디지털화 돼 있어가지고 사실 누구나 들을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어서

0: 들릴 때까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그 듣는 게 그냥 하루 종일 듣는 거죠. 그냥 뭐라 그러죠? 자동 재생을 해놓고
1: 네네.
0: 계속 틀어놓고 제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걸을 때도 듣고 설거지 할 때도 듣고 그냥 일상에서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체보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그대로 과약음에 옮길 수 있을 때까지 듣고
1: 예.
0: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면 안 되고요.
1: 예.
0: 우선은 제가 해석하면 그때 당시 명인들하고 제가 지금 사는 거하고 지금 음악 활동하는 방법도 다르고 삶이 달라서 그분들의 그때

0: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계속 들으면 그 아까 압력 밥솥 같다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저한테는 안 들리고 그냥 정말 그 누에고치에서 실 뽑아내듯이 네. 그 음원 원래 소리만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다 들리죠.
1: 야, 이게 복원음악회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선율을 복원하는 거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연주를 했던 연주자들의 마음을
0: 네, 네.
1: 복원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악흥의 송.

0: 중복되는 가락 다 피하고 이렇게 약간 작곡의 개념으로도 이제 짠 가락들이 있잖아요.
1: 깔끔하잖아요.
0: 예. 근데 이제 이건 유성기 음반에 녹음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락이 계속 반복, 똑같은 가락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른 잔머리 당악인데 네. 그냥 자진머리의 그냥 연장이에요. 근데 아까 나왔던 가락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진짜 즉흥이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치를 하고 작곡자적인 네. 마인드로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진짜 막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타셨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1: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성기 음반에 담긴 산조를 들으면은 그 잡음도 그렇지만은 너무 어색해서 다 못 듣더라고요.
0: 아, 네.
1: 지금하고 다르고.
0: 네.
1: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여기서 음정이 안 맞는 공연을 하실 때
0: 네.
1: 그런 어색한 부분도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복원을 해서 연주를 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지금하고는 좀 안 맞으니까 나의 어떤 해석을 더해서 좀 마름질을 해야 되겠다. 어떤 타입이세요?
0: 우선은 네. 우선 있는 그대로를 다 우선은 받아들여야 돼요.

0: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1: 네, 높게 쓰고 이걸 점차 음을 낮춰서 꺾는 네. 음을 약간 낮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야금 산조면 B플랫, E플랫에 이렇게 조표 두 개가 붙어 있으면 플랫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저희는 이제 만약에 B라는 음에 그게 걸려

0: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0: 자, 한성기의 산조처럼 박의 운영이 자유롭고 또 즉흥성이 강한 음악을 연주할 때는 가야금과 장구 연주자의 관계도 좀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한성기류 가야금 산조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좀 이분은 조선의 현대음악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1: 네.
0: 예.
1: 네.
0: 예. 굉장히 불협화음이 말도 안 되지만은 네. 또 듣다 보면은 설득이 되고.
1: 네.
0: 예. 박자 운영도 조금 독특하곤 했는데.
1: 네.
0: 그 이번 공연에서 장구 연주자 김웅식 선생님하고 네. 같이 했는데
1: 네네.
0: 좀 이렇게 남다른 산조를 준비할 때는 고수랑 좀 어떤 작전을 짜십니까? 어떻게 준비하세요?
1: 네, 이제 처음 다 처음인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먼저 음원을 보내드리고
0: 유성기 음원을
1: 네네 들어보셔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체보했던 진양조 악보를
0: 네.
1: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이제 드디어 만나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사실 김홍식 선생님 워낙 뛰어난 연주자시기 때문에 저만 네. 잘하면 되거든요. 그냥 다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미리 뭐 이런 한성기에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했던 진양조 악보를
0: 네.
1: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이제 드디어 만나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사실 김홍식 선생님 워낙 뛰어난 연주자시기 때문에 저만 네. 잘하면 되거든요. 그냥 다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미리 뭐 이런 한성기에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드려서 연주를 하면 다 금방 다 그냥 맞춰주시더라고요.
0: 네,
1: 되게 편하게 연주를
0: 네.
1: 했습니다.
0: 이번

0: 네.
1: 지금의 진양으로 타면 그 이분박 맛이 안 나기 때문에
0: 네.
1: 네, 정말 빨랐던 건 맞습니다.
0: 또 그러한 점들을 좀 잘 그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7월 31일 선릉아트 오레홀은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 추정연의 가야금 악흥의 순간 이날 공연의 주인공인 한성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 위에 오른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야금 병창 어와 청춘 이 레코드에 남아있던 다스름을 찾아서 녹음으로 무대 위에 오른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야금 병창 어와 청춘 이 레코드에 남아있던 다스름을 찾아서 넣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원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산조의 초

0: 빨리 거기를, 지나가니까.
1: 아니요, 거기를 건너뛴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못 들려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인사말 하면서 너무 죄송한데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사실 예. 그 부분을 연주를 못하고 넘어갔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
0: 렉처로만 하시고 네. 연주는 못하시고
1: 네,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0: 네. 그 유성기 음반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네. 사실 이게 뭐 학술지에만 머무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음원과 결론이 연주자들에게 가 닿으면

0: 선생님하고 이제 교집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귀곡성이라는 걸 사용해요.
1: 네.
0: 그 하모닉스 주법이 있잖아요. 악기들마다 다 있는데.
1: 귀신 오름소리죠.
0: 네. 이제 그 판소리에서 귀곡성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제 가야금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안조까지 했을 때 현이 있으면 딱 2분의 1 지점에 이 손을 대고 뜯으면 되게 신비한 구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한 옥타브 위의 소리가 음색이 약간 바뀌어서 나거든요.
1: 네,
0: 이제 그
1: 한성기 산조에
0: 김병호 산조에서
1: 김병호 산조에
0: 요즘에는 그걸 안 타는데 이제
1: 네.
0: 김병호 선생님의 60년대 남겼던 음원을 들어보면 그런 하모닉스 연주법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1: 예.
0: 그런 아 그래서 김창조 선생님도 하모닉스를 했겠구나. 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삼청이라는
1: 생삼청.
0: 생삼청
1: 네.
0: 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외갓집 갔다 온다 그래서 외갓집 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양조하고 자진몰이하고 공통적으로 한성기 산조하고 김병호 산조에 이 생삼청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함 선생님 같은 함동정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조를 배운 그런 학생들한테만 그 생삼청을 가르쳤다고 하셨거든요.
1: 약간 뜻밖으로 나 들어오는 소리잖아요.
0: 네,
1: 예.
0: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진양조하고 자진몰이의 그두 분의 산조에 있고요. 아, 그래서 김창조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겠구나. 근데 그걸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막 빠르게 연주하다가 갑자기 확 느려지잖아요. 무장단이 있고.
1: 네.
0: 그런 부분이 되게,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것도 김창조 선생님의 연주법이었겠구나. 네.
1: 김창조 산조도 유성기 음원이 남아있죠?
0: 아니요.
1: 안 남아있나요?
0: 그게 있으면 이렇게
1: 아,
0: 안할 텐데.
1: 그렇구나. 그게
0: 에헤,
1: 결정적이구나.
0: 음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측만 할수 있는 겁니다.
1: 조금만 더 시대를 늦게
0: 아, 네.
1: 타고 나셨으면은
0: 네.
1: 정말 이런 미궁의 실마리에서 예,
0: 네.
1: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오늘 이렇게 추정현 선생님 모두
0: 그게 안할 텐데.
1: 그렇구나. 그게
0: 에헤,
1: 결정적이구나.
0: 음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측만 할수 있는 겁니다.
1: 조금만 더 시대를 늦게
0: 아, 네.
1: 타고 나셨으면은 정말 이런 미궁의 실마리에서 예,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오늘 이렇게 추정현 선생님 모셔가지고 한성기류 가야금산조 이 만드는 과정부터 또 연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FM과학당 초대석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FM과학당 오늘

며느리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아마 18인가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전쟁 중이었으니까 결혼식 할 때는 전쟁 중이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입대를 하셨는데 입대를 하고 이제 그때는 훈련소가 제주도 서귀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 마치고 나왔을 때는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는 군 생활이 길었습니다. 뭐 7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쟁 중이라.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오잖아요. 그랬던 시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70년대는 우리 국문학계로 말하면 그게 구비문학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문학의 경우에 본래는 한글로만 된 것을 한국 문학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좁고 역사도 짧잖아요. 얼마 안 돼, 작품이.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구비문학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고 해서 100권이나 되는 그런 책을 내게 됐는데 이때 구비문학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은 국문학의 영역이 확장되었다고 볼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아니야. 판소리는 말이야. 꼭 고전문학이라 또할수 없대. 여기는 지금도 부르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판소리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또 시를 이해하고 쓰고 이해할 만한 지적인 감수성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라고, 그러면서 뭐, 뭔 글을 써와라, 막, 논문을 써와라, 그래가지고, 그 학술지에 실어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판소리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판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북을 배우자. 소리를 배울 수도 있는데,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고 하니까, 알아봤더니,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가까운 사람으로는 대전에 무형유산 지정되어 있는 박근영의 아버지 박오영 전라남도에서 그때 거기도 무형문화재 지정되었는가 감남종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뭐 아마추어 북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인데 송인섭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천이두 교수하고 또 의사인 천희두라고 있어요. 그분도 북도 잘 치시고 판소리를 좋아하시고 잘 하십니다. 그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한 고우회 북치는 친구들 모임이다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 어디서 했냐면 조선여 명창

하게 되죠. 그러고 이제 소리꾼들을 불러요. 소리꾼을 부르면 잘 옵니다. 금방 와요. 막 와서 소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람들이 판소리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소리판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와서 소리를 하고 북도 치고 뭐 놀아요. 그러면 이제 판소리에서 쓰는 용어들을 거기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유심히 듣고 정리하고 7년인가 8년인가 그 소리와 장단이라고 하는 8페이지 짜리 일종의 팜플렛이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것을 거기다 써서 이제 하고 그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지금까지도 관심 갖는 것이 뭐냐면 송영주 그 선생이 구술한 게 있어요. 고법에 관해서 북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고수들의 뭐 종류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자세는 어떻고 뭐 그것은 이제 구술을 받아서 제가 정리해서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나누어 쓴게 있죠. 그게 그 저도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고법 이론은 그분에게 배운 것으로 그렇게 이론 체계를 세웠죠. 그분은 그냥 경험상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것이고 저는 이제 학문적 체계에 맞춰서 다시 정리하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라도 북부 지역의 북가락에 관한 연구인가, 뭐 북가락 고법에 관한 연구인가 이런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명환 중심의 소위 전라남도 지역의 그 고법 이론하고 이분의 이론 좀 다릅니다. 그 판소리 이론 뭐 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송영주나 뭐 김판철이나 뭐 아까

속을 다 잘 아시고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늘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이 학문적으로 설명은 안 되더라도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쓴 거죠. 예를 들자면 목구성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서술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 다 그 양반들이 쓰는 용어들이고 엇붙임에 관한 용어들도 뭐 완자거리니 잉해거리니 뭐 밀붙이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쓴 거죠. 예를 들자면 목구성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서술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 다 그 양반들이 쓰는 용어들이고 엇붙임에 관한 용어들도 뭐 완자거리니 잉해거리니 뭐 밀붙임이니 당겨붙임이니 그런 것들은 다 거기서 제가 받은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명고수들이에요. 다 나중에 뭐 그 지방 무형문화재로 다 되기도 하시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과 맨날 만나서

되니까 자세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설은 어떻고, 내용은 어떻고, 장단이 어떻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자세히 이제 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담당 PD가 후배인데 같이 이제 시 동인을 같이 하는 이병천이라고 PD예요. 근데 가가 그 판소리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래서 만들어서 PD예요. 근데 가가 그 판소리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국 방송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또 이제 만나고, 원래는 서천 출신인데 군산에 가서 맹인 소리꾼인 나성엽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만나고, 그 다음에 장제백명창에, 조선 후기 팔명창인 장제백명창에 솔려인, 장로군 씨도 저기 그때 소리 안 하고 저 익산 저 성당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만나고, 강도군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진주 가서 그 진주 검문 김수학인가? 그분도 소리 하는 분이거든요, 원래. 그 판서 유적지, 저 진주 가서 그 진주 검문 김수학인가? 그분도 소리 하는 분이거든요, 원래. 그 판서 유적지들은 다 가봤죠. 명창들 살던데, 뭐 이동백 집이나 김창룡이 집이나 정정렬 집, 뭐 살던 데나 얘네 다 가봐서 보고, 거기 있는 노인들한테 이제 증언도 듣고, 지금은 익산시가 됐지만 그때는 익산군이었습니다. 망성면 내촌이라고 하는 걸 갔어요. 그게 이제 정정열이 살던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어떤 노인분을 하나 만났는데, 그 분한테 물었어요. 정정열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 안다고. 그때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명창이라고. 유명했지요. 막, 그래.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그 동생이

0: 정원섭이고 호적 이름은 정중렬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대나 뭐 이렇게 맞춰보니까 맞아요. 그게 형제간이 맞더라고. 살던 것도 주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그 노인연구원이 가르쳐준 곳이 딱 맞아. 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명창 정정렬과 명고수 정원섭의 그 본적지에 관하여라고 하는 논문으로 작년에 냈죠. 작년에 발표를 하고 내기는 학회지에 실기는 올해 실렸구나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기껏 해놓고 보니까 뭐 모른 체할 수가 없어서 또 이거 가서 전화 댕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서류도 많이 떼었어요. 엄청 뭐 토지대장 뭐 이런 거다 떼고 그렇게 해놓고 나만 알고 있기가 뭐해서 그래서 이제 학회지에 싫었죠. 그러니까 그때 91년에 다니면서 물어봤던 내용들이 굉장히 정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아, 정렬의 동생이 정중렬이라고 있는데 북을 잘 쳤다. 그건 난안 믿었어요. 정원섭으로만 나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맞더라. 그렇지.
1: 전시현생 첫 불은 행사시

0: 양생만 물다.
1: 저는 수석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처음에 한 것은 고음반. 그러니까 옛날에 SP 음반을 복각하는 일에 제가 이제 많이 관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뭐 내가 하자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곳에서 신나라 레코드가 옛날 그 SP 음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유성기도 종류별로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복각 작업을 하는데 당신이 회사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 소리 그냥 녹음만 해놓으면 뭔 말 들리지도 않아요. 뭔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사설 체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자연히 추석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게 됐죠. 그럼 뭐 이 마음을 뭐 판소리 오명창들 뭐 되게 뭐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저 그 폴리돌에서 나온 적벽가가 있어요. 폴리돌 적벽가. 폴리돌 적벽가는 그 녹음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줬어요. 왜냐하면 그 원본 음반, SP 음반은 박동진 선생이 갖고 있다던가 뭐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카스테이프로 녹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어서 어떻게 다 해가지고 내 손에까지 들어와서 복과하고 했는데, 아, 당신들 가지시라고. 복과 건다는데 뭐.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특이한 거예요. 그거 뭐, 이걸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막 돈을 달라고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제가 그 신나라 레코드 측 얘기를 했죠. 이거. 어차피 이거 복각하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이거 음반이 있으니까 놔둬도 없어지진 않는다. 실물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녹음이 없어서 사라지게 생긴 소리들이 있다. 그걸 녹음하자.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녹음한 게 이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박동진의 변광쇠가입니다. 박동진 변광쇠가. 변광쇠가를 부르는데 뭐 공연도 자주는 하지 않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참 중요하고 그런 걸 박동진 변광쇠가. 변광쇠가를 부르는데, 뭐 공연도 자주는 하지 않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참 중요하고 그런 거라서 이거 녹음하자. 그래서 녹음했어요. 그 녹음은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아무 때나 안 돼. 박동진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대개 녹음하자고 하면 명창들도 대개 뭐 한 달 두 달 연습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박동진 선생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하자 그래. 한 번에 다 했어요. 한 번에 안 쉬고 중간에 딱 한 번 쉬었어요. 근데 왜 쉬었냐?

그때 북을 주봉신 선생이 북을 쳤는데 가다가 북이 한번 삐었어.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그렇게 녹음 끝냈어요. 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도금 명창 걸 하자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강도금 명창 녹음 못 한대. 그왜 그러냐니까 강도금 선생은 녹음을 하면은 자기 소리를 너무 가져간다고 절대 녹음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가? 그래서 이제 강도금 명창한테 전화를 해서 서로 아는 사이니까 이런저런 데서 만났으니까 저 출동위원인데요 음반회사에서 녹음을 하자고 그럽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자고 그래. 그러자고. 근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자고 단박에 그러더라고. 이 양반 참 독특한 양반이. 자기가 흥보가만 잘하는 줄 아는데 수군가도 잘한다는 거예요. 더 잘한데 수군가를 그럼 구구씨랑 같이 합시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틀을 하기로 했어요. 하루는 수군가, 아주 흥보가 하루는 수군가. 그래서 흥보가를 이제 녹음을 쭉 하는데 갑자기 오늘 수군가까지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좀 자고 내일 하자고 나도 좀 쉬었다고 하게. 그랬더니 지금 집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기운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가 녹음을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반절한 뒤에 이제 아이 내일 하자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다음 날 해서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 양반은 어디 외지에 가서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가면은 금방 남원으로 가야 돼 자기 집으로. 그래서 한번 또 언젠가 한번은 판소리 학회가 대구에서 있었는데 강동은.

끝나고 기어운이 택시 타고 가더라고. 아, 그 양반이 시골자 정말 저 촌스런 양반인데, 아니 뭐 택시를 타고 대구에서 남원까지 그렇게 포동대 같으면 가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대구서 자기 싫다는 거야,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어운이 가더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촌스러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원에 그냥 백해가지고 그 소리 하고 있어서 남원의 판소리를 이어온 거예요. 국립

0: 인 거죠. 그러니까 국도 못 끓여 먹을 꼬치를 뭐 어떻게 돈 들여 가지고 사오냐 이거야. 아, 그런 사람이에요. 재밌어요. 옷도 두루마기를 있는데 그 옥색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공단인가 두꺼워요. 근데 그걸 김소희 선생이 해줬다네. 그저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니까 이제 해줬나 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만 입고 다녀요. 공연장에 꼭 그렇게만 다녀요. 아유, 말도 못해. 그리고 뭐, 소리 갈 때도 뭐, 너름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채 손 들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해. 예, 그렇게 하죠. 목소리에 자신 있는 사람은 절대 너름새에 신경을 안 쓴다. 그렇대요, 내가 보니까.
1: 흥부제비가 나온다. 흥부제비가 나와. 흥부를 박차고 백군 무릅쓰고 그 중에도 우신으로 핀다. 두루 사변 살펴보니 사초고 채쩔 동계나 창망
0: 제가 영어 자막을 하게 된 것은

이걸 봤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영어는 읽을 줄은 아니까 그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자막 시스템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자막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은 판소리 다섯 바탕 모든 바디를 다 해야 되잖아요, 단각까지. 그래서 양이 많아졌어요. 책으로 치면 뭐 21권인가 되는 분량, 그렇게 하고, 그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막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했다는 얘기를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순수하게 실용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길게 하기 시작하면 자막을 못 만들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 다 그렇게 안 하고 했죠. 세 사람이 5년 걸려서 죽으라고 했죠. 책으로 치면 21권. 아, 뭐 여기 뭐 어깨, 뭐 팔꿈치, 뭐 손가락 막 다 병들고 수술도 두 군데 하고 그랬죠. 제가 이제 이 자막을 만들어서 실제로 소리축제에서 실제 사용을 했어요. 오늘 외국인들 5년 걸려서 죽으라고 했죠. 책으로 치면 21권. 아, 뭐 여기 뭐 어깨, 뭐 팔꿈치, 뭐 손가락 막 다 병들고 수술도 두 군데 하고 그랬죠. 제가 이제 이 자막을 만들어서 실제로 소리축제에서 실제 사용을 했어요. 오늘 외국인들은 잘 듣고 갔죠. 고맙다고도 하고. 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시연할 때는 이제 전북대학교에 와 있는 외국인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다른 문학 부문의 학술 논문처럼 썼죠. 그 뒤에 이제 인방울론도 쓰고 뭐 그렇게 쑥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각주도 붙고 막 어찌고 복잡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판소리 명창

음악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구두전승되는 음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소리는 이제 뭐냐? 그러면 그 이론에 비춰 민속음악이어야 돼요. 민속음악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판소리에 관한 모든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판소리를 보고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라고 하는 것은 서양 음악의 기본. 서양 음악은 뭐 서양 음악 서양에도 민속음악이 있죠. 그거 말고 소위 예술음악이라고 하는 소위 클래식.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소리는 이것도 다루네?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민속음악의 특징인 계속성, 전통성, 그 다음에 변이,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민중에 관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음악이 통용되는 공동체에서 좋다. 이렇게 해줘야 살아남는다는 거야. 이건 구두전승이기 때문에 악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부르면 없어져요. 그리고 아 돈도 안 되는데 왜 부르고 다니겠어요? 그러면 없어져요. 좋아. 그렇게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본래 이제 구두전승되는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학회 이제 활동은 대부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학회 이제 논문을 늘 내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국가락에 대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 번인가 했을 겁니다. 근데 아주 막 들려주면 안 되니까 와서 설명을 좀 해줘라.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해설을 했죠. 그런데 나름대로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설들을 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기도 하고, 서울 가서도 하고, 서울 그 국립창극단에서 완창판 소리 할 때도 그것도 몇년 했죠. 근데 이제 항상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적인 거. 가령 이 판소리 이것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요건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꼭 빼놓지 않고 하고, 그냥 소리꾼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거. 그런 거 하죠. 조덕이라는 사람이 이제 리얼리즘 문학론에서는 소위 훌륭한 작가는

그래서 이제 글쓸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를 많이 못 썼죠. 그러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시를 그래도 이제 틈틈이 좀씩 써가지고 정년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시집을 한권 냈죠. 덕분에 이제 뭐 문학상도 받고 그렇죠. 문학상은 목정문화상이라고 전라북도에 주는 상인데 뭐 상금도 많아요. 상당히 뭐 그런 상금도 뭐.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제가 다른 데서 모였는데 대학 이제 그렇지 7위 학번이 지금 다 75세 막 이렇게 됐잖아요 사세. 얘는 다 이런 놈이여 야는 그러더라고. 내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거기서 무슨 뭐 크게 업적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를 쓰고 싶어서 시인도 써서 시인이 시를 써서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은 그래도 좋다고 해요. 그러고. 그다음에 연구해서 이거 판소리 연구도 했고 그림 좋아하니까 그림도 있고 미술 평론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직접 소리 배우고 북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됐죠 뭐아그 좋잖아요. 어디에 하나 몰두해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데 남들은 몰두를 못 해가지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도다가 곤란해지지. 쓸데없는 욕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지. 예, 욕심을 많이 갖지 않으면, 그러면 뭐, 불만이 있을 수 없고, 뭐다 이루었다고 할수 있고 그런 거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그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 적당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럴 때는 이것이 뭐 적당히 하고 만다.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게 본업이잖아요. 적당히 하고 만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끝까지 해야 되지. 그리고 최고를 향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내가 뭐 때문에 뭐 일단 적당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럴 때는 이것이 뭐 적당히 하고 만다.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게 본업이잖아요. 적당히 하고 만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끝까지 해야 되지. 그리고 최고를 향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내가 뭐 그림 수집가로서 최고가 된다든가 고수로 최고가 된다든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별로 큰 업적을 남긴 건 아니고 그래도 뭐 한평생 살면서 그냥 놀고 지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정도는 하죠. 그것에선 동의하지만 얼마나 막큰 업적을 남겼다 글쎄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게 가족들이랑 별일 없이 잘 지내면 그것으로 만족하죠. 죽을 때 편히 죽고. 지금까지 긴 시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감동을 주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제가 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김광석님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노래로 들을 땐 좋은데 차가 진짜로 두 바퀴로 가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앞바퀴 들렸거나 옆바퀴 들린 건데 어휴 야 빨리 바퀴 내려 난리가 나겠죠. 별 생각 없이 밖에 나갔다가 아주 파란 하늘, 선선한 바람, 맑은 공기에 기분이 좋아지는 요 며칠이었습니다. 역시 여름 지나고 오는 가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가을은 참 줄을 잘 섰어. 자, 이 좋은 계절 놓치지 마셔야 되겠어요. 순수애님, 오늘 하루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그 기분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반가워요. 아이고 좋은 기분 저희한테까지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나눠보도록 하지요. 미니원이님도 기분 좋은 밤입니다 해주셨고요. 예, 덕분에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자, 이 좋은 계절 놓치지 마셔야 되겠어요. 순수애님 오늘 하루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그 기분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반가워요. 아이고 좋은 기분 저희한테까지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나눠보도록 하지요. 미니원이님도 기분 좋은 밤입니다 해주셨고요. 예, 덕분에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7843님 토요일에 이세준 송창식님 나오는 공연 보고 왔어요. 지인들하고 힐링했네요 하셨는데 예 송창식 가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듣고 왔습니다. 5299님,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 쓰레기가 줄어들면 길도 깨끗해지고 공기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집 근처 쓰레기 줍고 왔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맑고 푸른 하늘을 물려줘야 할 텐데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아파하니 너무 걱정입니다 하시면서 예, 쓰레기 더미 옆에 쌓아놓고 그 집게까지 딱 기대놓고 예쁘게 웃으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좋은 일 하셨네요. 그 일본의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밖에 잘 돌아다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음밤 최고의 구릿빛 피부를 자랑하는 박창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셨습니까?
0: 네. 네. 아니 이렇게 구리세요? 아니 구릿빛이세요? 말이 진짜 이상하다. 원석이요, 씨유.
1: 근데 네. 아니야, 구리. 진짜 깜짝 놀란 게 진짜 네. 정답이에요.
0: 뭐가요?
1: 저 구린 거.
0: 아이야.
1: 진짜 구려요.
0: 구리 정. 집이 구리세요? 아니죠?
1: 아, 그 구린 아닌데 진짜 사람이 구린데 아,
0: 구리 빛이세요 왜?
1: 방구 냄새는 안 구려.
0: 그게 뭐야?
1: 진짜?
0: 아 그 냄새 안 나는 사람.
1: 아,
0: 어 그게. 아, 어 그럼 지금 건강한 거지. 예? 건강한 거죠.
1: 아 그냥 대낮에 예. 약간 이렇게 막 나갔다 오고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한 시간에 그냥 이렇게
0: 금방 타죠. 네, 네. 이렇게 뭐 안 가리시는구나 선크림.
1: 아니, 해요.
0: 해도.
1: 저도 선글라스 뭐 이렇게 하고 모자 쓰고
0: 선크림 바르고.
1: 예. 오? 마스크 쓰고 했는데도 막 주변에서 또 띄었냐.
0: 아. 아니 원래 이렇게 자, 그 쉽게 반응하는 피부들이
1: 너무
0: 있죠.
1: 너무 빨리. 예.
0: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벌게 지는 타는 게 아니고. 까매진 게 아니고
1: 백인 스타일이에요.
0: 백인? 어. 백치.
1: 백인 스타일이야. 자기는 백인.

0: 그래도 친구니까 이렇게 칭찬해주지. 우리 주변에 저 맹절왕 저 주변에 다 이렇게 분들은
1: 네.
0: 뭐라 그래요?
1: 뭐라 그래요?
0: 아까 좀 약간 이게 톤이 이렇게 화장을 해도
1: 예.
0: 예쁘게 안 나오니까
1: 그래요?
0: 조금 핀잔을 먹어요.
1: 에이. 가만 있어
0: 뭐
1: 봐.
0: 할수 없지 뭐 근데
1: 예. 아니, 훌륭해요.
0: 내
1: 예.
0: 피부인데 근데
1: 건강합니다.
0: 예.
1: 건강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정읍에서 또 공연하세요?
0: 아 이번에 예
1: 정읍에 집
0: 이번에
1: 있어요?
0: 아 정읍이 이제 1년 됐나 제가 뭐 이렇게 저 어줍지 않게 제가 정읍 홍보대사를 하고
1: 아,
0: 있어요.
1: 맞아요. 예.
0: 그런데 뭐큰 도움이 됐는지 안 되는지 뭐 노력은 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워낙에 이렇게 뭐 말이 이렇게 넓지는 못하고 그래서
1: 예.
0: 간간이 이게 공연 좀 함께 만들어서 하고
1: 아.
0: 또 팬분들이 이렇게 정읍으로 좀 놀러도 많이 좀 가시게 해서

0: 정읍 출신 분이 아, 계시는데 예예. 예.
1: 되게 도시가 단아하고 작은데 네. 어우 괜찮아. 볼거리도 많고 어허. 그리고 깨끗해.
0: 깨끗해.
1: 깨끗한 거 좋아하잖아.
0: 깨끗한 거 요즘 중요하죠.
1: 내 집은 더러워도 거리가 깨끗하고 산이 깨끗하고 막 예. 이렇게 천변도 깨끗하고 골목골목이 깨끗해요.
0: 아 진짜 가보고 싶다 그 얘기 들으니까.
1: 그래서 제가 여쭤봤지. 그 시장님이 예. 다니시면서 일일이 다 관여를 하신대.
0: 직접 주우신대? 주우신대? 아 그건 아니고.
1: 저거 뭐 저거 네. 저 이렇게. 아니
0: 그렇게
1: 진짜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거.
0: 디테일이 살아있으시네. 아 그래요.
1: 너무나 시정을 잘 참 잘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
0: 아름다운 곳.
1: 예.
0: 잘 어울립니다 박찬근 씨하고.
1: 감사해요.
0: 공연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0: 카라.
1: 카라.
0: 예, 카라 아님의 사연입니다.
1: 꽃일 수도 있고 진짜 이게 뭐야 이게.
0: 카라. 우리 카라.
1: 예, 뭐라고 카라. 하는 거냐 이게. 한국말은 없나요?
0: 그러게. 어? 옷깃?
1: 옷깃. 아, 옷깃. 아,
0: 옷깃. 옷깃을 여미고 할 때 옷깃. 카라. 예. 친정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가까이 살고 있는 50대 K장녀입니다.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얼마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50이 넘어 책을 펴고 공부를 하니 안경도 필요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지 유융 돌아서면 까먹고 한 번 볼 것도 두 번, 세 번 봐야 겨우 기억이 나네요.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어요. 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 좀 팍팍 넣어주세요.
1: 아, 저 대단하시다.
0: 50이 넘어.
1: 예.
0: 예. 50이 넘어. 우리 세준이는 뭐? 이제 50 중반을. 예.
1: 저만요? 가만있어 봐. 뭘 공부하신다 그랬지?
0: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새 공부를 까먹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하시는데 이게 진짜 요즘은 영화를 봐도
1: 네.
0: 뭐 이렇게 보다가 끝나고 나면 내가 뭐 봤나 전 모르고
1: 네.
0: 또 찾아서 저거 볼까 해는 틀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본 거야.
1: 한 중간쯤 가면 알죠.
0: 야 비슷하구나. 같이 느끼는 거구나.
1: 그 다음 장면이 왜 내가 알지?
0: 그러니까 이상하게 익숙한 저 주인공이 이상하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받는 거야.
1: 그리고
0: 큰일 났어.
1: 뭘 보다 보면 전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랑 부부였는데 언제 저런 시집을 간 거야. 이거 보면 딴 거고.
0: 막 뒤집박적 섞여 있어.
1: 네.
0: 배우들이 자꾸 이렇게 막 섞이니까.
1: 그, 옛날에 우리 없죠. 할머니 그랬어. 저는 뭐 기집애는 언제 저기로 또 시집이 갔어. 근데 혹시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거?
0: 그 다큐 뭐 이렇게
1: 아니 방송? 그냥 드라마.
0: 아 드라마로.
1: 드라마인데 아니, 모르겠냐? 그걸 보시다가 아우 저걸 어떻게 누가 몰래 가서 찍어왔냐고. 저거 잡히면 저거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러셨었어요.
0: 그러게.
1: 어떻게 할까?
0: 닮아간. 야 진짜 이 그래서 좀 동병상련을 좀 느끼기도 하고.
1: 네.
0: 어쩔 수 있겠어요? 이거 그냥 계속 봐야지 뭐.
1: 아니
0: 계속
1: 한 번 볼 것도 두 번 세 번 봐야 겨우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되게
0: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1: 맞아요. 엘리트세요. 이 정도면 천재인데.
0: 열 번 스무 번 봐도
1: 그러니까
0: 안 외워. 아 이거 어렵습니다.
1: 보세요. 우리 둘이 앉았는데 옷깃도 몰라가지고 지금 밖에서 안 가르쳐줬으면 끝까지 지금까지 몰랐을 거야.
0: 이거 세준 씨 어떻게 이거 저 뭐 응원을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1: 일단 응원보다 찬사가 먼저인 것 같아요.
0: 찬사.
1: 네, 시작하셨다는 것부터가
0: 그래. 예. 그래도 일단 다시 시작하고 뭔가를 또 도전해줬잖아요.
1: 네.
0: 그거면 됐다. 예.
1: 예. 그 이후는 덤이다.
0: 덤이죠. 예. 맞아. 아,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1: 네.
0: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 좀 팍팍 넣어주셨는데 잘 볼 수 있도록 뭐 이런 기복적인 거는 제가 뭐 장담을 못 하니까 떨어질 수 솔직히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인생이 솔직하게
1: 무속인도 아니고
0: 그러니까 저는 기복 신앙은 별로 제 선호 안 합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런 거는 한번 기대해 보. 정말 노력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하셨잖아. 그래서 딱 시험지를 딱 보면 내가 연습했던 공부했던 거가 탁탁탁탁 보이시는 거.
1: 예예. 예.
0: 그건 제가 기도를 제 드릴게. 진짜.
1: 그러니까 그 내가 공부했는데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기억 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0: 그러니까.
1: 얼마나 좋은 거야.
0: 야, 이거 내가 많이 연습했던 공부를 했던 문제야. 아 이럴 때 오면 저 희열감 성취감도 느끼시잖아.
1: 네.
0: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기를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0: 그래요. 저희도 같이 옆에서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예.
0: 자.
1: 시간 다.
0: 노래로 딱 찍어 주셔야지 또 장점을.
1: 그냥 우리 나이 때는요. 50대시니까 너무 큰 욕심보다 이렇게 음악도 그렇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털어내는 작업이 오히려 맑아지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0: 털어내고 덜어내고 예, 그 중요하죠.
1: 그래서 제 노래 중에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무념무상의 시간이라는 노래를
0: 아 좋아하실 겁니다.
1: 해볼게요. 네,
0: 무념무상의 예. 시간 박창근 씨께서 예. 카라님께 전해드리는 선물곡입니다.

박찬근 씨의 라이브 선물이었습니다. 무념무상의 시간. 세연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참 좋습니다. 선희님은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 노래

0: 많이 뭐 우리 음악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하나씩 장만하세요. 그 저기 저한테 돈 드는 건 아니고 굉장히 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그 분이 계세요.
1: 그러니까요. 예.
0: 감동스러운.
1: 그 사실 얘기해도 되죠? 예.
0: 네,
1: 저
0: 됩니다.
1: 창근 씨가 저도 하나 선물로
0: 네,
1: 해주셔가지고.
0: 그거 학경님이 알면 안 된다. 학경님한테 그냥 링크 보내드리거든. 너
1: 나도
0: 까만 색깔이 없어가지고.
1: 승하 형도 없어갖고 내가
0: 진짜.
1: 물어보길래 그냥 링크만 아 이렇게
0: 빨리 방송 꺼. 그만해.
1: 아 그만큼 예쁘고
0: 예.
1: 무엇보다 되게 편해요.
0: 그죠?
1: 그래서 진짜 너무
0: 예,
1: 좋은
0: 저같이 이제 뭐
1: 템이었어.
0: 우리같이 이제 머리 막 이렇게 막 산발하고도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여기 옆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
1: 그니까
0: 진짜 모자 쓰고도
1: 저
0: 가능합니다.
1: 가뜩이나 머리가 커가지고 이거 한번 하고
0: 아,
1: 나면
0: 저도
1: 쓸
0: 그래요.
1: 때는
0: 예.
1: 괜찮은데 벗고 나면
0: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0: 기억이란 사랑보다 이문세 씨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참 음악도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누구랑 같이 듣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노래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제가 스튜디오 안에 혼자 있으면 그냥 아 좋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막 옛날 얘기하면서 이 노래가 어떻고 뭐 이영훈 선생님이 막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노래가 훨씬 더 막 커다란 의미가 되었어요.
1: 풍성해지지.
0: 예. 이문세 씨 노래 즐겨 부르시죠.
1: 몇 곡 예 생각나는 노래들은 콘서트 때도 좀 가끔 부르고 아예 우리 세준 씨는 뭐 뮤지컬을 장기간 하가지고
0: 아 예 했었죠 예전에 그 광화문 연가 2를 해서
1: 저도 보러 갔었었는데
0: 아 그러시구나
1: 아 락커
0: 아 그거는 볼륨
1: 아니야 아 그 아 그게 볼륨이었고
0: 광화문 연가는 이제 그 이영훈 작곡가님의 아, 곡으로만
1: 선배님 곡들로 이렇게
0: 맞습니다.
1: 아 볼륨이었구나. 막
0: 그런 것도 있었지. 아니 창근님도 예전에 그 뮤지컬 하셨었잖아요.
1: 아 전 뭐 소극장 뮤지컬이라고 하기 그냥 아주 작은 극장에서 진짜 그냥 리얼하게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막 이렇게 군무 이런 거 없어요. 네. 없고 춤도 그냥 지멋대로 하고 없어.
0: 저도 있었으면 못했죠.
1: 야. 그냥 연극 같은 거? 네. 그냥 일상 연극 같은? 아,
0: 네. 나중에 그 뮤지컬 무대에서도 한번 만나게 되기를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0: 자, 카라님. 예. 자, 성함, 선물 받을 주소 문자로 네. 부탁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0: 자, 두 번째 파이팅. 노래의 주인공이 될 분 네. 만나봐야 되는데 사연부터 네. 볼까요?
1: 네. 5632님. 작은 동서가 아기 출산했어요. 저는 결혼 7년째 아직 아기가 없는데 시어머니께서 넌 언제 아기 낳니? 하실 때마다 서럽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낳을 때 되면 낳겠고.
2: 그러니까.
1: 어르신들은 자꾸 그 어르신들은 큰 또 그건 없어. 큰 막 그런 거
0: 맞아요.
1: 그냥 이렇게 말 그냥 이렇게
0: 하기 좋아하시고 안부 묻듯이
1: 아는 아직 없나 뭐 이런 얘기는 근데 또 듣는 사람은 또, 또 상처죠.
0: 네, 아기 없이 건네는 말들도 누군가에게 맞습니다. 상처가 된다라는 걸 어르신들이 잘 왜냐면 당신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막 듣고 자라셔가지고
1: 더 하셨겠죠.
0: 더 했겠지 맞아요.
1: 막 구박 받으시고
0: 예.
1: 네. 끊읍시다 이제 이 네. 대에서. 네.
0: 아유 어찌됐건 작은 동서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해야지.
1: 예, 축하드려야 되나?
0: 5632님께도 예. 좋은 소식이 찾아오기를 저희도 네. 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1: 예.
0: 네. 다음.
1: 예. 8644님 새싹 딸이 예고 입시하는데 매일 새벽 미술학원에서 먹을 도시락 싸느라 힘들어요. 밤에는 연필도 20자루씩 깎아요. 아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박창현님 응원해 주세요. 아 이거 또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0: 아니 연필 20자루 이거 자동으로 깎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사비 연필 드릴 테니까.
1: 아 진짜?
0: 예,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1: 아니 자기 기타도 영혼을 넣으려면 기타 줄도 자기가 갈아야 돼. 알았나? 영.
0: 그렇죠 맞아.
1: 깎으라 하세요. 아니 거기서 뭔가 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0: 진짜 위대한 예술가가 되면 이제 그럼요. 진짜로 그걸 알 텐데 네. 아직은 모르나 보다.
1: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저기 이 성공한 그 예를 들어 만화가들이 막 그 막 그 왜 하수인들 수련
0: 문화인들
1: 다 쓰면서 막 다 시키고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뭔가 사라집니다. 이 그 깊은 어떤 그 정서가 무뎌집니다. 자기들을 깎으라 하세요.
0: 네. 도시락은 아직 중학생이 돼. 중학생. 예고 입시 중이래니까 입시한대.
1: 예고 입시.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깎다 보면 저는 더 뭔가 더 이게 저기 영감이 더 나올 것 같아요.
0: 그건 맞아. 그건 맞아.
1: 돌을 닦는 심정으로 깎아 나가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저희 의견이 그렇다는 거지 꼭 따님한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야겠다.
0: 네.
1: 2923님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말처럼 가을은 마음까지 살찌우는 계절인가 봅니다. 요즘은 고개만 들어도 미소가 절로 나와요. 참 고맙고 다정한 가을이죠. 이런 계절에 잘 어울리는 박창근님의 노래 듣고 싶어요. 말은 살찐다.
0: 와. 이문세 씨 노래는 좀 아까 들었고
1: 예.
0: 참 아니요. 고맙고 다정한 가을이래. 아우 세상에.
1: 그러게요. 우리가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이 뭐 사고 많고 사건 많고 그죠? 이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뭐 어쨌거나 즐겨야죠.
0: 예예.
1: 하늘이 깊고 막 파랗고 높고 마음껏 즐기셔야 됩니다.
0: 그래요. 예. 어떤 노래가 준비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보시고요.
1: 예. 뭐야? 4458님 예. 반년 만에 드디어 임플란트 마지막 날. 제 입 안에 줄이 틀기 제대로 당하고 왔네요. 집에 오니 하품도 먹는 것도 양치도 마음대로 못하는.

0: 그것도 안 해봤는데.
1: 뭐 새로운 인생이 와. 시작된다 하던데 새로운 세상이.
0: 그러니까 예. 옛날 같으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거야.
1: 진짜.
0: 그냥 우리 만나면 이래 살지 나왔나? 이래야 되잖아. 근데 요즘은 진짜 우리 아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1: 어디 주기 연하니? 막 이런 얘기만 계속 물어보고 예. 다니고 그랬어.
0: 조금만 참으시면 네. 진짜 새로운 세상이겠어요.
1: 그래요.
0: 이가 튼튼해야 그죠? 다른 것보다.
1: 그럼요. 잘 먹고 잘 씹어야지. 예. 고생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예. 세상 기다리시면 됩니다.
0: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 예. 자리 잡을 때까지만. 예. 예. 한 자, 분만 더.
0: 네. 8540님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시는 84세 친정엄마가 68세 옆집 아줌마랑 자꾸 싸워요. 아줌마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서 사이좋게 지내기 싫대요. 촌이라서 500m 반경 안에 다른 집도 없는데 어머.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아주 아주 넓어지는 노래 불러주세요.
1: 옆마을과 500m 떨어진 곳에 집이 딱 두 개인데 옆집 아줌마랑 사이가 안 좋아. 어떡하니?
0: 야, 이 미운정 들긴 하겠는데.
1: 그러니까 나이 야, 차이도 16살 차이면
0: 아, 몇 살 차요?
1: 16살.

0: 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아줌마가
1: 노래로 화해를
0: 노래로
1: 풀어드려야 될것 같아.
0: 이건 노래
1: 어떤 노래 좋을까요?
0: 노래 지금
1: 두 번째 노래.
0: 시간이 좀 그죠? 빨리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빨리
1: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0: 준비된 노래는 저 이럽시다. 우리 저 아에이오운데
1: 예민 씨.
0: 예,
1: 예.
0: 우리 옛날로 돌아갑시다.
1: 예?
0: 우리 옛날로 돌아가면 이렇게 티켓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이게
1: 옥신각신.
0: 싸우고
1: 예. 예.
0: 해도 또 같이 손잡고 가잖아.
1: 티격태격 하다가
0: 퇴근길에
1: 손잡고 가는 거지. 예.
0: 퇴근길을 가잖아. 이런 기분을 내시라고.
1: 바로

0: 언제부터 잘했어요, 그럼?
1: 아니, 중학생 때 그냥 소풍 때 예? 가요를 불렀었어. 네. 제가 이런 예쁜 뭐 동요 이런 걸 그때는 잘 몰랐었어.
0: 어, 거기서 갑자기
1: 우울했었어, 애가.
0: 갑자기 그냥 갑자기 벼락 스타가 되었구나. 소풍 때. 해질럿님께서 아, 이 노래 부르실 땐 아이들 앞에서 노래 가르치는 음악쌤 같으세요. 풍금치며 부르셔도 잘 어울릴 듯. 오,
1: 진짜 배우고 그, 싶다.
0: 풍금. 괜찮다. 풍금이라는 단어도 진짜 오랜만에 입에 올려보네.
1: 맞아.
0: 토끼경기님 발음도 정확하고 목소리 정말 기가 막히네요. 6161님 창근님 노래가 파란 가을 하늘과 닮아 친구 손잡고 가을 소풍 가는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1: 아, 소풍 진짜 가고 싶네.
0: 언제 우리 소풍 갑시다.
1: 그러니까. 진짜.

가을 하늘처럼 높디 높은 마음을 가진 제 친구 혜경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친구 내 마음속에 예, 내 곁에 있다면 진짜 행운이죠. 예, 좋은 인연 오래오래 잘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혜경님 생일 축하합니다.

정미조 씨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분위기 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사연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저녁을 먹고 좀 이른 저녁을 먹고 모처럼 좀 여유가 조금 생겨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이제 하천이 하나 작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한 10분 더 걸어가면 한강이 나오거든요. 또 거기 산책을 잠깐 갔었어요. 바람이 시원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잠깐 그 물구경하다가 저쪽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계단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면 뭐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길 한번 가봐야지 늘 생각만 하다가 못 가봤었는데 한번 올라가봐야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카페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겠고 그 옆에 다리 위에 사람들이 좀 많아요. 카메라 그 막 대포만한 카메라라고 하죠. 뭐 그거 그런 거 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무슨 날인가 여기서 뭐 행사하나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AI한테 오늘 여기 사람 왜 많아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둥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이게? 저쪽 여의도 쪽에서 불꽃놀이가 그게 불꽃 축제 전야제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전혀 정보도 없이 갔다가 완전 명당 자리에서 너무 예, 그 저는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SNS에도 그리고 제 팬 밴드에도 거긴 아닌가? 아무튼 거기 이렇게 막 공유하고 그랬는데 예, 불꽃 축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막 차도 그때 많이 밀리고 예, 구경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던데 예, 그것만큼 또 예,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들을 잘 남기셨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53님 토요일에 보성 율포 해양 정화활동 다녀왔는데 여기저기서 가져온 간식을 모아 예쁘게 데코했네요. 구운 계란에 닉네임을 정성스레 적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포근이 분들이시군요. 그래서 뭐 누구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항상 모여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예쁜 사진 예, 아주 의미가 가득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엔 또 보성 율포까지 다녀오셨군요. 아, 0982님 지난 주말에 빚 다 갚고 25년 만에 나만의 집 나만의 아파트에 입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베란다를 꾸미고 새 가전을 들이고 세탁기를 돌리며 힘들었던 지난 시간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토닥토닥 나를 안아줬습니다. 아우 너무 축하드려요. 세상에. 저 뭐야 세탁기 앞에서 사진 찍으셨는데 다분히 의도한 듯한 그 발가락이 같이 찍혔는데 뭔가 조금 고단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 묵묵히 걸어온 길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뿌듯한 당당함도 느껴지고 어우 발가락 사진 저렇게 멋있다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아, 0982님 9414님은 토요일에 엄마가 다쳤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오는 길에 이 아이가 절 보며 힘들지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멍돌이한테 위로받아 보셨을까요? 참 편하게 뒷좌석에서 절 바라보더라고요. 아 옆에 지나가는 승용차에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턱을 딱 받치고 있는 개입니다. 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저런 강아지들 진짜 많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짜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더라. 그러면 이 녀석들이 딱 자기 찍는다 싶으면 이렇게 고개를 딱 또 자기 자신 있는 각도로 돌린다. 쟤들도 많이 지켜봐가지고 얘는 근데 카메라

가을은 참 예쁘다. 박강수 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주말 풍경 계속 나눕니다. 4897님, 주말 손녀 보러 가는 길에 본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강아지 가족 같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찰칵했어요. 오늘은 큰딸 결혼 2주년 기념일이네요. 딸 축하해. 둘이었는데 넷이 되었네. 자, 따님 결혼기념일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가족이 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하늘에 진짜 강아지들 막 이렇게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처럼 조각구름들이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요즘 하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요즘 진짜 많이 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더울 때 그럴 때 말고 요즘 같은 때 와가지고 파란 하늘도 보고 선선한 바람도 맞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더 좋은 기억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파란 하늘은 우리나라 하늘이 진짜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7516님, 평소에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놀다 오거든요. 근데 노래방 옆에 복권방이 있었더라고요. 기분 좋게 목청 다듬은 기념으로 혹시나 해서 롯땡 구입해봤는데 아 이럴 수도 있나요? 정말 이럴 수가. 시험도 0점 맞기 힘들잖아요. 이런 하시면서 5장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둘레 6개씩 5줄 30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았네. 이런 사람도 좀 조회 구입해봤는데 아 이럴 수도 있나요? 정말 이럴 수가. 시험도 0점 맞기 힘들잖아요. 이런 하시면서 5장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둘레 6개씩 5줄 30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았네. 이런 사람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5천원, 3천원이라도? 와 어떻게 하나도 없냐 진짜. 번호가 30개나 있는데 그 이야 아쉽네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꽝대나 줄마다 두 개씩 해갖고 열 개나 붙었는데도 꽝대나 똑같은 거잖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복권을 사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나 이렇게 길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눈에 저기 복권방이 확 들어와. 근데 그냥 다른 상점들처럼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고 걔만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건 운명이야. 내가 복권방을 찾아온 게 아니고 저 복권방이 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딱 느낌에 그래 네가 날 드디어 찾았구나.

그리고서는 내가 그 복권방에 날 기다린 게 그 복권방 사장님이 기다린 수많은 손님들 중에 단지 한 명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일주일이 채 안 걸리죠. 분명히 느낌이 왔거든. 막 진짜 와이프 처음 만날 때 느낌이랑 비슷했단 말이에요. 야, 이건 운명이야. 어쩜 그렇게 안 맞니 세상에. 참. 6161님. 손주가 아픈데 며느리가 일이 있어서 제가 돌잡이 애기 봤어요. 병원에 입원한 우리 애기예요. 갑갑한지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창틀에 창틀은 아니구나. 저 테라스 문인 건가? 아유, 아무튼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앞에 뭐 이중창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이고, 애기도 답답하겠죠. 아이고, 날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세상에. 애기가 어디가 아파서 입원까지 했을까. 세상에. 아이고, 안 됐어라. 어머, 팔에 뭘 좀 했네. 깁스 같은 거. 에이, 빨리 낳고, 빨리 낳고, 예, 파란 하늘 아래서 아장아장 예쁘게 많이 걸어 다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322님께서, 예.

뽑았습니다. 7330님, 2120님, 9095님, 6161님, 7516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개별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베스트 포토는 6161님이 예, 올라갔어요. 예,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손주가 빨리 낫길 응원하면서 병원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아기 사진 같이 봐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다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 예, 아기의 쾌유를 예,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기가 그냥 뒤태가 숨 막힙니다.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거라. 자, 9073님의 신청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창문 방충망에 빛을 내는 두 마리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역시 청정지역 시골에 살고 있다는 증거죠 하셨는데, 반딧불. 어머, 저는 여러분,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반딧불을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 아니면 옛날에 봤는데 그게 뭔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창문 방충망에 빛을 내는 두 마리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역시 청정지역 시골에 살고 있다는 증거죠 하셨는데, 반딧불. 어머, 저는 여러분,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반딧불을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 아니면 옛날에 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성인이 돼서 반딧불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판소리 춘향가에서 춘향과 몽룡이 헤어지는 대목은 이별가라고 하죠. 두 사람의 달콤했던 시간이 덧없이 끝나고 언제 온다는 기약도 없이 몽룡이 떠나버리는 그 장면. 덩그러니 남겨지는 춘향의 슬픔이 절절하게 전해집니다. 그 장면, 그 감정을 살리면서 거기에 오늘의 감성을 한 겹 입혀 부른다면 어떤 노래가 될까요? 소리꾼 이윤아가 그런 곡을 선보였습니다. 이윤아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풍류대장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주목받았던 소리꾼이죠. 이별가의 한 부분을 모티브로 삼고 판소리 창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어떻게 오늘의 노래를 부르는지, 과거와 현재의 감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아의 소리로 들어볼까요? 오늘의 노래를 부르는지, 과거와 현재의 감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아의 소리로 들어볼까요? 이만큼 보이다가 저만큼 보이다가.

트레이닝복 이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편한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그 수많은 인파 중에 청바지 입은 사람 저딱 하나여가지고 너무 창피했는데 저를 거기서 딱 만난 친구가 야, 넌 청바지를 입고 뭐 어떻게 해? 라고 걔를 딱 봤는데 걔 우리 중학교 체육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연두색. 네가 더 창피해.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둘이 뛰다가 그 이우인촌 선생님 만나고 막 그랬었는데. 응원합니다. 4959님. 안정아 씨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라.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시작한다는 상강까지 가면 가을의 여섯 절기가 마무리되고 11월 7일이 입동, 겨울 시작이죠. 이렇게 해서 가을 여섯 절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로절기 무렵에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 뭉게구름도 보기 좋은 즈음인데요. 그래서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지금 미세먼지로 오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기 오염을 유발시키는 건 자제하고 맑은 하늘을 지켜야 하지 않나 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정식 명칭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라는 의미도 있는 날이라서 오늘 백로절기와 함께 찾아온 푸른 하늘의 날, 그 파란 하늘 바라보면서 이 시기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란 의미도 있는 날이라서 오늘 백로절기와 함께 찾아온 푸른 하늘의 날, 그 파란 하늘 바라보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역금 지름 시조 창 내고자 들어보려고 합니다. 창을 내고 싶다는 의미죠. 이 역금 지름 시조의 역금은 노랫말과 관련된 이름인데요. 사설이 많아서 촘촘하게 엮어 부른다는 뜻입니다. 장형 시조를 노래하는 곡이라는 걸 제목에서 알 수 있고요. 또 역금 지름 시조의 지름이란 말은

종장으로 가면 두었다 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하올 적에 여다쳐나 볼까 이렇게 마칩니다. 창을 내는 목적이 종장에 나오는데요. 님 생각이 나서 가슴 답답할 때 창을 만들어 놓고 열고 닫고 해보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엿금지름 시조 창내고자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크나큰 장도리로 땅뚱 땅뚱 눌러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어고자 두었다 임 생각나서 가슴이 답답하올 적에 여다쳐나 볼까 역금 지름시조 창내고자

읽다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을 만들어 놓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진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쇼씨에서는 임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할 때 여다쳐보겠다 하면서 왜 창문을 내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도 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1958년에 연주된 수제천을 이 시대에 재현해서 무대에 올린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9월 21일 한국문화의 집에서 열린 음악감상회 첫 곡으로 연주됐던 1958년 당시 국립국악원 악사들이 연주한 수제천을 몇몇 연주자들이 듣고는 참 신선하다.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 곡을 재현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고요. 실제 당시 수제천을 복원 연주한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대금 연주자 이영섭은 악사들이 연주한 수제천을 몇몇 연주자들이 듣고는 참 신선하다.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 곡을 재현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고요. 실제 당시 수제천을 복원 연주한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대금 연주자 이영섭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연주자가 함께 참여한 프로젝트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구의 점고의 위치도 현행의 것과는 달라서 느낌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그런 지점 감안해 보시면서 음악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58년 수제천 듣겠습니다. 이영섭의 소금, 김철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졸한 멋이 있는 그런 음악이죠. 1958년에 연주됐던 수제천을 재현해서 연주한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영섭의 소금, 김철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안성우의 장구장, 안성우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춤추는 나비입니다. 이 곡의 시조시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여성 시인, 조선시대 여성 시인 송이라는 이가 지은 시조시입니다.

가야금 즉흥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재 명의는 여러 악기의 일가를 이룬 분인데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이시죠. 그리고 해금의 명인 가야금, 또 철가야금 작곡에도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오늘은 가야금 즉흥 시나위까지 연주를 하셨는데요. 진정한 예인의 모습을 갖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한 곡 듣겠습니다. 창부타령인데요. 오늘은 김혜란, 이춘희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겸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백로지음에는 어김없이 푸른 하늘을 보여주어서 늘 가을 정취 듬뿍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하늘도 파랗습니다. 이 푸른 하늘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할 텐데요. 나날이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오염이 되고 있다 해서 오늘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고 경각심을 가져보자 했던 건데요. 마치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십시오.

0: 있었다면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초여름까지도 산불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인철 팀장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제 산불 진압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요즘 산불의 규모 또 확산 속도 예전과 많이 다르다, 변화가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2: 네.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정말 큽니다. 직접 산불을 진압하다 보면 최근 산불의 규모와 확산 속도가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던 점을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특정 계절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계절 구분이 흐려지고 있고 산청과 의성 사례처럼 대형 산불이 전국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밀접합니다. 겨울과 봄철의 강수량 감소와 장기적인 가뭄, 평균 기온 상승으로 산림 내 낙엽과 고사목이 극도로 건조해지면서 불이 붙으면 마치 기름을 뿌린 듯 빠르게 확산됩니다. 여기에 강하고 변덕스러운 바람이 더해지면 화쇄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돼 대응하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산불을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어요.
0: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번개, 낙뢰나 아니면은 나뭇가지가 마찰해서 일어나는 그런 예.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산불은 거의 드물어요. 산불 발생의 99% 정도가 인위적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들도 있고요. 시설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1: 네.
0: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산불을 내는 입산자, 실화, 그리고 산림 인근에서 이런 쓰레기를 태우거나 그런 농업부산물들을 태우는 경우, 담뱃불을 피우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찰이나 이런 건축물에서 화재가 나면서 예. 이게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야, 우리나라의 국한에서 본다면 정말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결국 산불은 예방만 잘해도 막을 수 있는 재난. 어떻습니까? 이 팀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얘기 얼마나 실감이 되시는지요?
2: 현장에서 느끼기에 산불은

0: 때문에 그쪽이 더 빨리 연료가 가열되면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는 뭐 계곡이나 협곡 이런 데서는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불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산불이 어느 쪽으로 확산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종합을 해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또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시간대별로 산불 확산 경로나 속도, 주요 시설물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많은 기술의 발전이 또 인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테지만 산불 예방에 있어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는 날이 곧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이제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인철 팀장님은 실제 산불 현장에 투입이 많이 되셨을 텐데 이거는 정말 조금만 조심했어도 막을 수 있었겠다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뭐 기억나신 대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경북 지역의 산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산불도 성묘객과 가수원 임차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혀졌는데요. 쓰레기나 무목 등을 이 정도는 금방 태우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한 박사님 앞서 설명 중에 우리나라에선 봄철에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기후적 요인이 산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0: 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장마가 있고 뭐 태풍도
1: 네네.
0: 불고 비에 의해서 이제 연료 물질이 되는 것들이 많이 젖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잘 나지 않고 나더라도 작게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겨울을 지나고 봄철이 되면 낙엽의 축적량도 많은 상태이고요. 그 낙엽이 봄에 바람을 받아서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특히 봄철에는 농업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산부산물을 태워서 경지 정리를 하시기도 하고 또 쓰레기 정리도 하고 뭐 이러시면서 또 불을 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등산객들도 아무래도 산의 접근성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또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산불의 큰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등산객이나 나들이객들이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또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분들인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특히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 팀장님?
2: 대부분 등산객들이나 나들이객들이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산속에 이제 풀도 많고 그러니까 습하다고 생각하셔서 잘안 탄다 이런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요즘 산림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표면은 그럴듯해 보여도 낙엽층과 고사목은 성냥처럼 바짝 말라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순식간에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걸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속이 아니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등산로 입구 주변이나 인접 도로에서 담배를 또

0: 해는 산불이 나기 전에 산불이 날 위험을 미리 예보하는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산불이 난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어느 쪽으로 확산할지 그것을 미리 예측해보는 확산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산불 위험을 0에서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한 다음에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1: 예.
0: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에도 AI를 도입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환경 인자들뿐만 아니라
1: 예.
0: 사람이 내는 산불이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 인자들도 반영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려는 그런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산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 중요할 텐데, 만약에 일어났다면 처음 불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피해 크기를 좌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내가 불을 발견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걸 해야 되는 겁니까?
2: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산에서 이제 불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을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입니다.
1: 예.
2: 초기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발견자의

0: 경험해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번진다고. 실제 산불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1: 산불 확산 속도는 지형 조건이나 뭐 바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극단적인 경우가 경북 위성의 대형 산불인 것 같아요. 그때는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산불이 번졌다라고 하고요.
0: 예.
1: 내륙에서부터 바닷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대피를 할 시간도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이제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예.
1: 강풍이 불고 경사가 있고 막 이럴 때는 산불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초기에 네.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될 수 있다. 만약 불길이 이미 커진 상태다 그러면 절대로 이것만은 좀 피해 주십사 하는 그런 행동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팀장님?
2: 네, 불길이 이미 커진 상태라면은 절대 혼자 무리하게 진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간혹 불을 꼭 꺼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산불은 순식간에 방향이 막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혹여 내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화재 이미 분명하다 이럴 때는 이거 더 번지면 안 돼. 반드시 내가 꺼야 해. 이런 생각에 또 집착하실 수 있는데
2: 네.
0: 절대 금물이다. 다시 한번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행 중이나 거주지 인근에서 불길을 딱 마주했다. 그러면 당황해서 오히려 위험한 방향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서 안 박사님이 한번 짚어주셨지만 연기 방향, 뭐 지형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제일 안전한 대피 원칙 그럼 어떤 게 있겠습니까?
2: 대부분은 불을 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황을 해서 더 위험한 곳으로 많이 가시는 경우가
0: 그렇죠.
2: 많습니다.
0: 네.
2: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0: 네.
2: 바람을 등지고 뛰는 게 아니라
0: 앞서 안 박사님이 한번 짚어주셨지만 연기 방향, 뭐 지형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제일 안전한 대피 원칙 그럼 어떤 게 있겠습니까?
2: 대부분은 불을 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황을 해서 더 위험한 곳으로 많이 가시는
0: 그렇죠.
2: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2: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0: 네.
2: 바람을 등지고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대피하셔야 되고요. 골짜기는 좀 피해서
0: 계곡은 피해서
2: 예, 아래쪽으로 네. 내려가시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0: 예. 산불은 일반 도심과는 다르게 소방차만으로는 진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청 헬기 뭐 의용 소방대 이런 쪽과 또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른바 골든타임 지킨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2: 산불은 험한 지형 때문에 일반 소방차만으로는 접근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청과 산림청은 산불 진화 차량 같은 특수 장비를 도입해서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0: 예.
2: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이러 다시 집터 글자를 새겨볼 적에 하루난 제비 한 쌍이 들어와 날개 공부 힘을 쓰다가 그 중에 뚝 떨어져 거의 죽게가 되었거나 마음씨 착한 흥보가 탕사실로 칭칭 덩여느니 흥보 운에 갚을 제비니 죽을 리가 있겠느냐.

난 아름답고 반가워라. 잘 가 그래.

지역 각국 나갔던 제비 전보를 하는데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독일 들어갔던 명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통통하니 가려서 전동가 그리고 들어와. 예! 제비 장수 호령을 하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 예! 제비 장수 호령을 하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 가지가 전노? 흥부 제비 여자오되 소조가 아들이다. 소조가 아들이다. 말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군수 불기라야 뚝딱.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질각을 실각에 건너 삼박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차량 대우를 매기 중경으로 걸리죠. 금화금성 분개하고 준당 영춘이 휘두라 도봉망 월대 솟아있고 삼박산이 삼겼구나. 문물이 빈빈 하고 풍속이 희하야만 만세지 금탕이라 경상도는 안양이요 전라도는 문봉이라 문봉 한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집에 거동을 봐 박씨를 집에 불고 남대문 밭성 내달아 칠패 팔패 배달이 지내 애국애를 얼른 넘어 공작강 거강 승방을 지내요 남다용 고개 넘어 두쪽 찢을 베끼고 거중에 둥실 높이 흥부집을 낳고 안으로 벌벌 날아들어 집에 말로 군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구지배요 낙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자로 한지표지 내집에요 흥부가 포강도 안으로 벌벌 날아들어 집에 말로 군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구지배요 낙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자로 한지표지 내집에요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구나 내지

지.

긁어먹고 나무 초상교 훔쳐놔놨구만. 이거 갖다 내버리소. 이때 흥보 마누라 하는 말이 여보 영감 여기 뭐라고 쓰였소? 흥보가 가만히 살펴보니 박흥보 기택이라 하였거늘. 아니 이거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이 아니여? 한 교짝을 슬그머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오고

법인이라.

실군 시리렁 실군 쓱싹툭탁. 박을 딱 타놓고 보니 웬간 비단이 나오는디. 웬간 비단이 나온다. 웬...

지리산고든 천놈은 자랑고 주산주든 주먹 그려내든 지도문 등태산 소천하우 공부제의 대단 날명 초당의 경주근대 전하여공화룡단 사회가 분부를 조란하니 내구함성의 영초단 풍진어리 시름을 지니 태평군군 대운다 금방골방 가루다지 국화세김 완자문 초당전 화계상 머루다래 보도문 화란 춘성 만화방채한 풍저 분분의 화초단 꽃섭 불황까지의 얼그러지는 줄문 통영질 대모반응 안성유기 대전문 강구연어를 격양강을 배부르다 한보단 알뜰사랑 정근님이 나를 버리고 가겨주어 두 손길 탑성 잡고 가지 마그라 돌이불쏘 임보되고 홀로 앉아 독수공방 상사단 주월 증막공단이오 심심궁국 송이인간에 무섭다 오피단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근주사 부기단한 복수단 포식 화계의 궁초단 행실 부족의 깨초단 절개진 듯 송죽단

마 장성무시 한산 어? 세무시 생순삼 발갑진 군사 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 세까지 그저 꾸여 나오나니 여보 마누라 마누라도 나한테 시집 온 이후로

영락은 넌 꾀꼬리 같네. 영감은 꼭 물감하기 갔어. 또 한 통을.

더욱 좋다. 전성치기

자식아 건너는 말을 건너가서 너 큰아버지를 모시고 건너라.

빈자진 변생 정놓고 조락산 집 우찜 저 양외관 전역 군파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정단수단자 빼기며 인삼째 도라지째 낙지연포 공지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 고사리 수군 미나리 녹두째 만난 장국 주르르르 들어부어 청동화를 백단손 부채질 활활 계단을 톡톡 깨어 딱지를 띄고 길게 내려오라 꼬꼬르다 연개찜 어두둑 퍼두둑 맥조리 땅 손뜨건데 쉬지 않고 나무절을 들여라 고기 한정 덮벅 집어 만난 기름 간장국에 풍덩들이 쪄 이렇듯이 과하죠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시숙님 앞에 상 올리며 시숙님 박주호나 약주 한잔 드시지요 재수가 주는 술이거들랑 다소곳이 받아먹는

소 모르고 세상 사람은 날 보고 도적놈이라 할 것이다. 오라 오라,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랑길이 내놔라. 놀부란 놈이 화초장을 잊어버릴까 봐서 짊어지고 가면서 외우고 가는디. 화초장 화

주장 하나를 얻었네. 대장부 한 걸음에 화초장 하나를 얻었네. 도장을 건너뛰다. 아,

0: 해로워.
1: 아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고요. 더 오래 아픈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예전처럼 금방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가 바로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대답 없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심 어린 사과는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 앞에 작은 불빛 하나를 켜두는 일일 겁니다.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을 깊이 있게 만나는 도들뼛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묻도록 길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을 깊이 있게 만나는 도들뼛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실어 나르는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을 통해 옛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들여다보는 조선견문록도 찾아갑니다. 자, 무장고 풀이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병천입니다. 12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리죠.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양한 감상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인들에게 녹음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질 방송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새 음원 시리즈인데요. 오늘 도들뼈 우리 음악에서는 2015년 새 음원 시리즈 이재혁

인데요. 따라서 호적 산조는 태평소로 연주하는 산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평소 산조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에 독주로 연주되던 태평소 신화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민간 예인들이 창극 공연 중간에 관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태평소를 독주로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악기의 산조와 비교하면 태평소 산조는 첫 인상부터 꽤 강렬합니다. 음량이 크고 음색도 뚜렷한 데다 넓지 않은 음역 안에서 계면조 중심의 선율을 빠르게 풀어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같은 가락을 되풀이하는 듯 하다가도 조금씩 방향을 달리하면서 연주자의 즉흥성과 개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오늘 들으실 호적 산조는 이재혁 연주자가 직접 구성했습니다. 진양조에서 시작해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지면서 점점 속도를 더해가는데요. 특히 이재혁 연주자는 기존 호적 연주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던 여러 연주법을 연구해서 이번 산조에 새롭게 접목했습니다. 전통적인 산조의 큰 흐름은 지키면서도 태평소라는 악기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자신의 방식으로 펼쳐낸 셈입니다. 그럼 이재혁의 태평소, 김태영의 장구로 만나봅니다. 호적 산조, 10여 분의 긴 호흡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0: 힘있게 뻗는 소리 안에서도 태평소만의 가볍고 애절한 결이 또렷하게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혁의 태평소와 김태영의 장구로 호적산조 10여 분의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도돌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단가 백구가입니다. 소리의 김현수입니다.
1: 백구야, 훌훌하지 말아라. 너를 잡으려 내어 안간다. 이 모임이 제주 없어. 성산이 관심에 공명은 문이로구나. 일시지 한가허연 너와 두자고 차지하노라. 강산우 토닥고 구멍 위소하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리고 누웠으면 장부 살림살이가 지만 허유럭노을까 일춘간 양매친설음 일생 부모님 생각이라 목체악 행도 무거원정부지 이리우리가 속맥수양 푸른 가지 높더라 개크네 매고 녹이 홍상비엔들은 오고 가고 가고 가고 오라 가려고 추천을 하는 네 우리 부원님은 어디 가고 다녀오시지.

장성은 광풍을 못니 이어서 오지 수모할 출자국 이괄물이 쪼르르르르 저괄물이 꼴꼴열의 열두골물이 간두로 앞서쳤다 천방자 지방자 월턱저 구정 방울이 박금 저 걷는 풍풍사이다 마주 꽝꽝 마주 쇠로 박금의 목적 물렁거리 뒤덩그러져 거리론 꼴꼴 뒤둥그러졌네 그 앞을 굽어보니 조그만한 법당 안은 충들이에 모여들어 제마디 불공을 하느라고 어떠한 대사니 문법관을 쓰고 어떠한 좋은 낙관을 쓰고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췌장암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기에 평소 생활 습관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 볼 만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체중입니다. 특히 배 주변에 살이 많이 붙고 체중 증가가 오래 이어진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만은 여러 대사질환과 관련이 있고 췌장암 위험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음료나 열량이 높은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습관은 줄이고 꾸준히 움직이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술도 살펴봐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반복되면 췌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이어질 경우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술과 췌장암의 관계를 하나의 원인과 결과처럼 단정해서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음을 줄이는 건 췌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분명 도움이 되는 습관일 겁니다. 그리고 담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과 관련성이 확인된 대표적인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담배를 피우는 분이라면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음식은 췌장에 좋다, 저 음식은 췌장에 나쁘다 이렇게 하나씩 가르기보다는 가공식품과 단 음료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처럼 익히 알려진 건강식품을 골고루 챙기는 편이 더 현실적이겠습니다. 이런 생활습관들이 췌장질환을 완전히 막아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관리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우조 두고 듣겠습니다. 가야금의 홍원기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압굿 내는 곳이었습니다. 연주의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였습니다.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그리고 조선 견문록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심심 프로젝트의 연주로 듣는 반딧불입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심심 프로젝트의 연주로 듣는 반딧불입니다.

들으신 곡은 반딧불이었고요. 연주의 심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관동별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백대웅 작곡의 작품인데요. 강원도 민요 한오백년과 강원도 아리랑의 선율을 바탕으로 가야금과 서양 현악 사중주가 어우러지는 작품입니다. 익숙한 강원도 민요의 가락이 동서양의 다양한 음악 어법을 만나 새롭게 펼쳐집니다. 김혜숙의 가야금과 현악 사중주의 연주로 신관동별곡 듣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어떤 표현으로 뜻을 전해야 하는지까지 잘 판단해야 했습니다. 외교에서는 말 한마디가 나라 사이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요. 말과 말 사이에 다리를 놓았던 사람들, 조선의 역관 이야기,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한양입니다. 연주의 첼로 가야금입니다.

수 있고 어디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았으니 장사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역관 가운데는 큰 부자가 된 사람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역관 변승업입니다. 이름은 낯설죠. 그런데 이름은 낯설어도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나오는 변부자는 기억나실 겁니다. 허생이 찾아가서 만냥만 빌려주시오 했더니 별다른 담보도 묻지 않고 돈을 내주었던 서울의 큰 부자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역관의 사회적 지위까지 그만큼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역관은 대체로 중인계층의 기술직 관리로 양반 관료 중심의 조선사회에서는 벼슬길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통역이라는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를 다른 말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왜 저 말을 하는지, 그 말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는지까지 알아야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의 역관은 말과 말을 잇는 사람이면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비단길 들려드리죠. 가야금 연주의 황병기입니다. 15분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0: 이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한철의 산책에 이어서 정민아의 노래 오아시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을 만났는데 그래서 되돌려받은 거 뭐 있는지 사연 나누고 있습니다. 파리사이님, 한디, 저는 비염을 돌려받았어요. 해마다 요때가 되면 꼭 아 비염 터지면 너무 힘든데 점점점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요.

님, 더울 때는 집 앞 마트도 차 타고 갔었는데요. 요즘은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걷습니다.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생겼습니다. 산책을 돌려받으셨군요. 잘하셨어요. 또 이 계절 지나고 나면 언제 또 추워질지 모르니까 다닐 수 있을 때 마음껏 산책 다니시길 바랍니다. 9038님, 올여름 더워도 너무 더워가지고 주말마다 집에만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드디어 오랜만에 산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거니까 또 여기저기 가고 싶네요 하셨어요. 다녀보시면 좋죠. 좀 다녀오시면서 멋진 풍경 있으면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도 좀 나눠주십시오. 눈으로라도 좀 구경해보게요. 자, 계속해서 고래야의 노래와 연주로 넘어갔네 듣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 가지고 왔을까?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지가 국악기 피리에 관한 퀴즈를 갖고 왔어요.
0: 이야 피리. 오 악기는 작지만 소리는 크고 힘찬 악기잖아. 좋다. 그러면 퀴즈 가보자.
1: 네. 바로 문제 드려요. 피리는 입에 물고 부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걸 서라고 불러요. 그럼 피리 관대에 꽂아갖고 부는 이 선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오동나무, 2번 대나무, 3번 대파, 4번 미나리. 아 진짜 피디님 피리 불다가 구끓이겄어요. 힌트 좀 드리면요 피리 몸통인 관대랑 선은 같은 재료로 만든대요.
0: 네,
1: 이제 오늘은... 아시겄죠? 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5798 범장기지떡, 5632 어쩌다 못난이 김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입니다. 마카이사 사카파야 반. 예, 노래 제목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사이사 사카파야 반. 이 노래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평화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함께 나가야 될지 음악으로 함께 느껴보시고요. 이 필리핀의 위시 FM이라고 107.5MHz라고 합니다. 거기 출연해서 연주한 라이브 실황으로 들려드리기 때문에 앞에 보면 뭐 107.5MHz 무슨 FM 뭐 이런 안

칼라히 피플스 뮤직의 연주한 노래로 마카이사 사카파야반 함께 들어봤습니다. 필리핀 전통 타악기 또 현악기 이런 소리 들으면 못 가봤지만 그 필리핀의 밀림 막 이런 것도 생각나고 보컬 두 사람의 화음이 계속 다른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특별했지 싶습니다. 수연

0: 더 서쪽일지도 모르는.
1: 오.
0: 아무튼 서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무튼 서쪽. 막 일단은 막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생각나는데요.
0: 그쪽을 다 거치는 서쪽을 전부 포함합니다.
1: 예.
0: 그래서 어딘지는 정확히 찍기가 어려운 거죠. 솔직한 얘기로.
1: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필률이라고 쓰는데요.
1: 예.
0: 이 악기가 서역의 구자국에서 왔다.
1: 예.
0: 지금의 신장 위구르 뭐 그런 지역이에요. 쿠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1: 예.
0: 이쪽 지역에서 비롯돼서 중국 한족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것이 뭐 한 삼국시대 정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걸로 일단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오,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타고 넘어온 악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로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형태로 변형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피리 같은 경우는 우리 고유의 악기로 지금은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1: 예.
0: 실제로 뭐 중국 과 뭐 그쪽 서쪽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불고 있는 피리랑은 또 다른 모습이니까 예, 이게 뭐 어떤 유래를 갖췄던 간에
1: 네.
0: 지금 우리가 부는 피리는 우리나라에서만 보이고 있다. 예, 이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피리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피리 무슨 뜻인가요?
0: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필률이라는 말이 들리는데요.
1: 예.
0: 요 필률이라는 그 발음 자체가 우리가 들으면 필률과

0: 에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역사는 그렇고 이제 피리 자체를 좀 들여다보죠. 생김새가 비교적 단출하잖아요.
1: 네, 그렇죠. 대나무로 만든 원통형 관, 관대라고 그래요.
0: 예.
1: 관대가 앞쪽에 구멍이 7개, 뒤쪽에 1개. 뒤쪽은 엄지손가락으로 막는 거죠.
0: 예.
1: 그렇게 지공이 나 손가락 지자 구멍 공자 지공이라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구멍이 지공이 나 있고요.
0: 어,
1: 아까 오늘 창호가 내준 퀴즈 서라는 거를 이렇게 꽂아서 씁니다.
0: 예.
1: 근데 서 중에서도 이 피리는 겹서게 뒤쪽은 엄지 손가락으로 막는 거죠.
0: 예.
1: 그렇게 지공이 나 손가락 지자 구멍 공자 지공이라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구멍이 지공이 나 있고요.
0: 어,
1: 아까 오늘 창호가 내준 퀴즈 서라는 거를 이렇게 꽂아서 씁니다.
0: 예.
1: 근데 서 중에서도 이 피리는 겹서예요.
0: 겹서요?
1: 네, 오히려 오. 이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0: 네.
1: 무슨 색스폰이나 뭐 또 서양 악기 보면 리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0: 그렇죠. 이게 부는 악기는 리드 쪽이 있고 피스 쪽이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네. 요 리드 중에 더블 리드라는 게 있잖아요. 위 아래가 다 떨리는 거.
0: 오.
1: 예, 이게 겹서입니다.
0: 겹서가 겹 리드를 말하는 거네요.
1: 네. 그러니까 어렵게 겹서 처음 들어보는데.

0: 향피리.
1: 향피리.
0: 궁중음악 또는 궁중음악 안에서 이제 무용 반주나 잔치 음악 이런 데 쓰이고요. 또 민속 음악에 뭐 산조, 민요 반주 뭐 굉장히 활용도가 많은 그런 그 악기가 바로 향피리가 되겠습니다.
1: 예. 저는 처음에 향피리라 그래서 향이 좀 나는 건가 했는데 향토 할 때 그 향이
0: 그 향. 좋은데요?
1: 정말 택도 없죠.
0: 예, 그 향. 제가 생각 못 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세피리입니다.
1: 세피리.
0: 네, 요거는 이제 훨씬 가늘고 소리도 좀 여리고 부드러워서 뭐 가곡, 뭐 정가 반주 요런 데 사용이 됩니다.
1: 아, 세피리 할 때 그 세자가 세발낙지 할 때 아 너무 왜 이러지
0: 찰떡 비웃입니다.
1: 마음에 담고 있던 제 생각들을 다 드러내게 되네요. 네.
0: 세발낙지 그 셈이다.
1: 맞아요.
0: 네네. 네. 가느다랄 세자거든요.
1: 예.
0: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근데
1: 왜 가

0: 하면 노래가 죽잖아요.
1: 노래 부르다가 성나죠. 아, 너무 내 노래인데 내가 메인인데 왜 옆에서 이러시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0: 피리가 반주 악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가느다랗게 줄인 거죠.
1: 아.
0: 네, 그래야 소리가 곱고 작게 나서 그 소리 노래가 메인이 되죠.
1: 오, 가늘게 만들면 소리도 더 섬세하게 가늘게 나는 거니까.
0: 네,
1: 그렇게
0: 그렇습니다.
1: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당피리.
0: 네, 당피리도 네. 있죠.
1: 당피리.
0: 당피리는 이제 문묘제례악 또는 이제 중국에서의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그런 음악 계통, 우리가 소위 당악 계통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어요.
1: 예.
0: 여기서 쓰이는 게 바로 당피리입니다.
1: 아하.
0: 향피리보다 조금 더 굵어요.
1: 굵어요.
0: 네, 근데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소리가 납니다. 대신 꿋꿋하죠.
1: 그러네요.
0: 네.
1: 자, 정리하자면 향피리가 가장 두루 쓰이는 피리이고, 여기서 좀

0: 풍류.
1: 네.
2: 아 풍류. 네.
0: 기억나시죠?
1: 네.
0: 예, 그 중에 이제 민간의 풍류를 우리가 사면육각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1: 네.
0: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해금, 대금, 그리고 피리만 두 대, 그리고 장구, 북 이렇게 여섯 악기가 어우러지는 편성입니다.
1: 예.
0: 잔치나 뭐 행차 또는 뭐 춘반주 이런 데서 두루 쓰였던 그런 편성이죠.
1: 그렇죠.
0: 기억나시죠?
1: 네. 다른 악기

0: 들어봐야죠. 어떤 거 들을까요?
1: 그쵸. 우리 뭐 여러 번 들어보기는 했었지만 이번에 또 제가 보니까 아 국악방송에서 만든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경기대 예. 풍류. 그중에 방송에서 그래도 좀 들을 만큼 한 6분 이내로 이렇게 딱 요약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음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대의 피리가 어떻게 소리를 끌고 가는지 귀 기울여서 보겠습니다. 자, 경기대 풍류 김승태, 박종현, 한송윤, 권도윤, 김태영, 안태원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0: 20대 박종현, 한송윤, 권도윤, 김태영, 안태원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오, 진짜 흥미롭네요.
1: 네.
0: 이렇게 여러 악기들이 실타래 엮듯이 쫙쫙쫙 겪어가면서 만들어진 음악.
1: 그쵸. 이제는 좀 많이 들리시죠.
0: 와,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요즘 귀를 진짜 뚫어주셨어요.
1: 귀가 이제 점점 막
0: 피리는 피리대로 또 해금은 해금대로 이렇게 막 나눠서도 들려지고 막 그러네요. 어쨌건 피리가 앞에서 소리를 딱 잡아.

0: 샹젤리제 그건가요? 네.
1: 이거를 피리로 하셨더라고요.
0: 삐삐삐삐
1: 잘 나가다 오늘 미스 삐끝 나니까요. 그거보다는 좀 듣기 좋습니다.
0: 아
1: 많이.
0: 그런가요? 와, 네. 아 이거 피리로 이 오샹젤리제를 연주한 거네요.
1: 네, 그래서 우와. 아 피리로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선곡을 해왔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죠. 제이 피리의 연주로 오샹젤리제 듣습니다.

0: 그래서 차지하는 자리도 큰 악기, 지분이 크다. 이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김윤석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악기 준비하고 계신가요?
1: 네, 오늘 이제 PD 했으니까 이어서 좀 큰 거, 예, 네. 대금 한번 또 들어봐야겠죠.
0: 가을의 정취와 잘 어울리는 악기, 대금이잖아요. 네. 기대됩니다. 김윤석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보내드리면서 이하로가 만든 곰비인비, 앞서 1부에 0020님이 예, 가을이 되자 개강을 돌려받았다라는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음악인데요.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포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 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구세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전통의 매력을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전통의 매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와 색다른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남산골 한옥마을에선 2016 서울무형문화축제가 9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서울의 무형유산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전통문화축제인데요.

0: 월요일 저녁 7시에 전문가의 해설과 국악 공연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무대는 9월 16일로 박정경 학예연구관이 풍류를 주제로 우리 문화 속에 담긴 멋과 여유의 의미를 들려주고요. 9월 30일엔 이태화 연구교수가 일제강점기 소리꾼 이화중선과 임방울의 삶과 음악을 조명하고요. 춘향가중 쑥대머리와 심청가중 추월만정 등을 들려줍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약 정보는 국립민속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0세기의 인류의 영적 스승이었던 토머스 머튼은 글 쓰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글을 쓰는 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과 세상과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내게 의미 있는 일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토머스 머튼에게 의미 있는 글이란 바로 사랑이 담겨 있는 글이라 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야 좋은 글이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글은 사랑에 대한 고백과 증거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 글쓰기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또 하나의 글쓰기가 될 수 있는데요. 토머스 머튼이 이야기한 사랑이 담겨 있는 글이 의미 있는 글이다라는 표현처럼 사랑이 담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조선시대 역대 왕들을 향한 제사 중에서 조상을 향해 사랑을 담아 폐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 전폐 힘은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